0: 개위의 대인적 냠리 사플 시대 사키제 셉디 단성라 냠도 송중세기 중국 수지 파키스탄 수지 아랑글링 간커니 위크르 사키제 셉디 하수샤칠 덤드케니 반도엔 플시퍼 스토잉크세진요 수니진 레트당 튼줄 담스 먼틀 진충 시대 소경랑릭당 냠탑제 삼직라 냠도 오르글다 라님당 고름담비 잠능 네멍젠당 근펀 제영제 화암주른 잠능젠던지로 냠도 근데동기 샤바즈그단돈 주시 시진핑의 파키스탄 머멍제 알랍친 조보인라 잠능등게 십들가비 머멍제 알랍친 조보영인 주시 시진핑의 이름을 도브든 견고 틀라고 중국 화암주라 잠능 기우근지 도능제비 점지토니 잠능게 십디 송중당 네멍 잠능 진칠 이름이 간송돈 주시오 파중근 자치 사무대 야킴이 견고 틀라 간습 체르니스 점바등 로르기 옌릉단라 단다 자와시긴 파숙지 중국지가 자둔 로튼 이름을기 럭터시대 중기 대위 개판당 려와요비 나둔 창미탈 중기 숙제 랑숙라 타식대 야프줄시니 중기 조부 종우등 본다 종우시지인 파숙지 종숙등 냠드 신지지니 롱우 도행한 구르 댄들시대 중기 제스 종류제 냠용 소중등 제식람직 냠리사플 중파 화암주르와 침지기튼라 근들등니 파중 대화 진실매버는 능숙성 배제등대 야크니제 머멍라 대실 진들요 중기 수지 파수지 아르등 예릉거 완듬라 야프줄시브르 과진치시 주세 시진핑거 위크르 니우탈도은비 제궁 업전 접대 원질시빈 접등나랑진제 지제인 파수지 중기수당 텐줄 담습시디 남릉게 셉디 단흥라 냠데 거퍼 동체 시진 정도요. 왕인자 철라시
1: 시진핑기 예슬 종류골랑와시비 불렁아비 파렌시이기 등 어르시이기 아랍지이기 스펜지이기 포르투갈지이기 저먼지이기 저먼지이기 등 아자이크 소르시이기 소고 예그르게제 바르제 Nyechiru shirjila kayu huichin kengi huichin shi ni yakubshin nang tanjin pil shi. Xi Jinpingi jesil chungli kurlongwa shi bi bulo ngawa na chungyong zhizhug bu yi chungyong tanga lorji tang yig cang shimji keng. Chunggu shi yig juji tang nyamda somjig shi ba tang. Shichib shuji Xi Jinpingi nyehtung nyerini loda nga bi cien nyerdin nyani nyehtung nyerji loda jini bi cien nyekhenyin warjian nyenshi tang songshil, langmul, shtamshil, hitzig, somyig. Zabtun soo kaga goshchig diyo la. Darung shichib shuja Xi Jinping warkabndi bari shichig diyo. Huitab shivu chetun jubji la yeyo ba dang, zaachag dang nyugunzang chebi dechji korig dang, gatsag chebi jenang jejir peji danlang lingan la dungtay di lomtan Xi Jinping soo khang yinbi dang zhongyongi. Jenang dang dechji shiyong ni jejir charangul shikhang. Peji jenda hi sarwa cha cheng sheng yung dag bar shug yung ni lagtir shi di. Bicil tovi peji la gandil hichin tongwa dang. Chon yung jejir sahpil la ngali jingul dang gandil tongwa. Chisil tovi shishug gunji la gandil tongwa. Gagzul gasil dang bambung yar sun ji shug yung ni chisug ranglik dang rib jenji yakub zikchin shi bi. Gomishtib shtambu bu yir gandil tongbi. Soynim tovi laglan goyo la. Songzil ni jin chung dang. Markesi rungliga chunggu jantang dirub jantang jirubar gandil dangwi jimji sarhi jigdi ji chunyo ba dang. Nga tsu dangi marg jia lekel jigintan zogban zigbar gandil dongchil palwi loji jia jizhe ganglag gi chunyo bi. Xi Jinpinga dirub sarbi chunggu chachi jia jisuk rungliga gongbi jimji sarhi shug yung dang jirim dambi guni chunbi ganglag dambi songtsum shigyan. Xi Jinpinga jesil chunglig gorlangwa shibi bulo nga bi jia yig dang Ayin yig barja di nihtung niringa lu da dan bar hui chen jenpil shiba ni zong diakub shen nung da cil nung zhig bu shung. Xi Jinpingi jesil chung lih gaur longa shi bi bu longa vi farin si dang ar si arib suji yigi dang diayig ga sorichi barja hui chen jenpil shiba di diachi jizug ji Xi Jinpingi dirib sarbi chunggu tachi jiz jizug rung li gong bi peji sarhi di tuk da hi tuk she bar rugurum she tab jang chunggu nda hi dang chunggu ji zha Chunggu lo chi ji la guwa tang sub lenpa tang, laga dung dili ni mirig jia lekel chigintan sugba chengir doonhing gai chandan.
0: Adang awi ci nyelnga nyinga nga zhu. Jaisa chichibkhanga zongli li changa, Beijing mama chokhang che mo da, Chunggu la jaitun chamzhe yungwi seri yi senzi na wuchi chi dang jia chandang. Li changa dan dun, da lo na chung seri war shugyung tabji zhugbin dhewa zgini lu chen korwi lu yin, 주셰 시진핑가 그시브 선전란자 천능니 디르브사르비 리클럭팅튼 초반즈기지레 근데 동지탈 찬굴 날리 십차능 중국식의 로튼 이름은 세르야 속등 반칭게 대위 게임한라 잡큐르 셰리등 뇨총등 나똥 머츠스고 잡궁제 냠리 등습도 배와 한가르니 세르야와르크 지글음 속제 존을 리진 근들 예보통와 야큐니제 마멍라 할리멍위 반디 등도요 수군이지 수군 냠리라 큰원게 바등 잠릉게 딩고 쳔부지 돈출 근들 동와등 할리 정아적 링팅게 잠릉 지중 말거 등기 우치치게 단도는 세종화근자치당섭인 세류야족이 중국지가자둔타직대 담송제바등 중국수당 토름바르진 롱원진총제바 화암주류총당 샹지 아망진지진 머츠르수고차풍거 지리냠리 당섭도동화 수공원화근리특당 냠리 담섭도동화 수공원화랑리글란타직대 송춤제바등 예지정적정등 송중신도요
1: 지인이른아닌정하조로제슬하체첩큰거 종리리청기 베진마몽초큰체무전자구디니 파크스탄제 종리 샤바즈 렁질더 니지 참들 페퍼 갑스시 제슬 의윤나마 제슬 제축 큰거 종이 제민간 지기 쭉서 크리비 우진농소 갑신 자구르시 어머홍으로 치르크기 파종자 큰니 제제르절 디지스 리청기 샤바즈 등냠데 중국 머멍 정줄마가 잡정 르크글라 즈기시브능
0: 어당아위 친년간이긴하죠 제스 지집 근거 종리 리청거 베이징 멍멍 속한 제모르 중국의 내진 참지 배비 파키스탄제 종리 샤바즈 등 주문자 리청거 단돈 다루는 중파와 신들 지근이 로동안 코르비 로인 로동이랑 중파 야크니지 동타와슨데 지득냠용 등 반츠나 로리시니 자치 사무치요 주세 시진핑거 그십 종리라 샨좀 주문나 때 야크니젠 대왕 할리 당습도 동위탈 탑지젠 접체나 중국의 파키스탄 수당 냠든 탄들 담습기 소진진 자치 다플등 타직더 반승라 잡출세바등 응인일 냠리 진칠메이퍼 야치르당니 야크미니제 리크르 지금튼 초반직 베탈 아이르트 사비 점디할리 망풍토퍼 근데동데요 리청가 단둔 중국의 파키스탄 수당 냠든 중파 환주르 와침 직전라 근들당데 야크미니제 렌틀 리즈가친 먼터 담진 러부시니 톤리당 데리 샹리 망초 응자수고 잡풍제 냠리라 흔혼도요 중국의 파키스탄의 비르톤지 능증시대 파키스탄의 등 냠드 수니제 랑민요 총 지출하름 뿌르바르지 허트기 도바등 야킴니제 요총 진치메이버 야칠등 비슬 토르 동물 근데 동도요 바단 수니제 다동 머트버그니 등 정진 화암주라 장독니 콩수고 잡풍제 냠리라 주이들시 초바마슬 냠드 배지제 그니사와 제성시조 중국의 파키스탄 수당 냠드 머크톤공 사르플 냠리 당습도 빼니 파키스탄제 나우준 로마 할리망부 중국을 호중 등 소중도 용으로 가스신도요 파키스탄 수지 먼저 게임이제 세트제대 파키스탄도 요비 중기 문화 등 리즈 리콩지가 된적다 송주시니 된적 단흥거 냠리 코리지도 비려와정요 샤바스가 단돈 중국의 리완 폐지 동지는 파키스탄제 신질스지가 아망도 따위인라 파키스탄 수지 중국식 자둔 담송 남무시대 중국식 등 냠드 토르마진 롱어 당습도 동화 등 중파와지 화암주로 와침 지기튼 제임죽서 등때 뇨총 등 샹리 찬질수고 잡공제 냠리 야진도요 중국의 계리 파키스탄의 리더십 프로페이퍼 르갈스 쇼와 등 파키스탄 수지 문터드 세트브 니든제디 할리 린적 등 총일 고리글라가 부은 콘든 쟁이 파키스탄 수지 중국의 수당 냠드 수금은 린디 냠리 담습시대 장릉 등 사클십디 단흥은 폐지선조를 근데 동치를 시진 정도요 디모는 지금 되지 야크니체 총리가 화암주를 요청 등 찬질 상지 머크톤 공수고 잡공제 냠리 이차망부 망터 고버 냠데 덴흥자 우진롱 공수를 제거시 닌디스저 파키스탄제 총리 샤바츠 남디 고미 당첸데 뱀니 멍멍화비 지전의 도롱라 메독과 정화불
1: 스티급 주주비 옌웬 한큰거 주시 진초 등아 시급바 체니르가닌 베진데디 중국 중앙 차슬 주의 등 영 스티치 주시 왕후닝기 권진자바 마슬 송셰낭 조토니 제집 수제 시진핑가 네티제 송실 개친 당접든 개친 교공든 우제 조고 당 로종 르터지시 文化人给习近平的等各部环节的内部等环节的小比国家宋氏的改庆的共同合众等那个的等四部学霸等三部的中共中央的等各部环节的内部台阶参这个等同比达出了等环节的小比基础国这个等这个节的学霸实际而运及中共中央给国这个学霸
2: 经济人人等啊，每个代人人，过去的人人单比三七的等地震动吧。人空所在，忙促出了送礼。习近平个环节的公办等，人家接着苦环节的实际执着等，前置的些呢，三路积极的等也去前置了，都配积极的些个。这就不说这习近平个忙及什么几个来很浓比，人们从地土能为宋氏的改庆调工等合众等，那个的等是不些办等。
1: 实际而运及七次投币参次来人都把人分等，参次姐姐可不都等这个正邪别，没根本的关键的邪吧。看说个把这些，他不记成说个等，忙及什么几个，做了个了看说个进穷邪吧。恰不空收入没那这么些冷等，他们都进不了些，不是三这个等拆断邪个。这就不说这习近平个南国和南市等，该就建立把七十东西过的这宋氏改庆结果等，罗布中等那个的等是不邪吧等。
2: 彼此投币配置等，七次投币等这个节最重要吧，空的等是不七八的学霸。南国和南市等啊，给了学霸了个不如直接送了门呢，这个是了什么几个学霸等，三七的等这一人同意。这就不说这习近平给参与了这个班等啊，接触参与个彼此投币配置了，跟到了东一台能为，日本改庆结果共同合众等，那个的等是不学霸等。习近平个第六十二位中国天气节接触个让那个结果把合众等什么几个。 这就是一些自身怎么办？实际而言呢，这个自身内等个三十多种类什么几个等，前置的些的，彼此投币什么几个政治投不的些个些等。从头到最，这些东西，中国慢慢尝试这么从的，也用安用谈看个，咱可能你这这么多这个么多从的，稍微这个算等，也用实际的，实际而言简单这可可的切的东西过的这三七的啦，这些不是内真强凶。
1: 主席陈促进你动你这个路，他们都不用疼啊！你把的把等，绝对能做稳呢。企业店这个干送你吧，学个用你拖着东家的人，吃不了不要不正用吧。孙志宇及但是得了年十分，借用实际接主席用吧，先会等王东芬、王光前，全部用自己这就不说这习近平个年底接送下了改签等，日本改签交工等合众等，乐得的下节的末呢，当下了办。
0: 王东芬书记，你有这顿三十了些。好的，我为青年人从乡亲等于书记，乡亲们请的吉林人喊，看个主任吴小军个，从我们郑州的村子里头的，那不就是代理的，从家下边的多些不些的，南极单独。这就书记习近平个，也可不可以追加的配件等，等这个国家一些感情了，罗中等，乐得的三亩些把等，甚至大娃养得个乐得的那亩些把。 罗中罗氏政治的开林配件个，人家是计划执行的，乡亲用个批准投运配件了，那个就是他的单部分主席个。从我们郑州的村子那点措施，吴小军的开林这样村等，看看下批的呢，这等广东各东等的这些送呢，从我们跟郑州这个人来议论些不嘛事，一人当被立着没那等，人特了些呢，还是东安人等，下批人送书记立顿，年十年。 吴小军的那批的代理队促使用的开了个代理组长等参差，自己的助理监控有关的参差了，我再说恰空跟配件的次了，议论些不嘛事了。而个等人等代理的代理队长同进等，最终可接多等过去的雷顿了，过东西，都是不是一个吧？
3: 吴小军跟村民政治的村镇队组等，那批代理队促进，罗中罗素白话等，同进了个年终级别的次了，年纪单独的。 等个我吃了同他娃什么的，人穷等啊，也跟开了个里忙等一笔，在为我空的吃不些吧。等一开始工资吧，等穷用了多等些吧，多穷了俺们几个内娃都不能干那个些的。等这个等穷起了个年终年底等是不用我了，跟着等你。北村头为等这个来等你，开了个北村头为别急了，送去了些个。才这个等特别过呢，同里吃不吃了，接了是等你。乡亲用个兄弟拦着你出了金没吃了不的，吃了东娃等。 南面环住了七次了，银特了硬拖着动啊！一次了，对你屯里没成，那是生些个。也可不跟他去屯空，等这个用了，你可有给俺送等？得去屯空，确切为确了些不？跟着动啊！屯里不收住了皮，屯住了金顺，提成的动啊！开林皮几个娃动银特了硬，也结巴。开了个收空站住了泥巴，切了动个。
0: 비서 통신 리그 재성 강조 동화 존을 갑수나 먹바 극지 럭지지 척토르당 돈리 정르기 잔당 장도 잔당 일설 잼죽서 동화 제트 나츠라데니 로르기당 니흐라데니 샹츠른 도위 찬르기 심직거 조미 홍딘즈기튼 할리 잼죽서 동기 아제근 켈리게 죄지르 사플 동제 빈충당 켈리 지중거 판니 진틀응 체르 동화 정진 럭즐 외출라 흐노바 람리 크슴 죄지르 당습도 동아지시니 마사 제뉴도 동아당 판디 체르 동위 레돈 할리 예포드 바당 리드브 리튼게 소인흥 페버시기 년크른 곡순 나무시 바당 폐지 등 대인적 폐지 등 송슈브지제 제와 특출의 예포시 바 디등 남바근데 대인적 토인길 담부른 점바 아제르마랑진게 년카 문종위 찬타 타흐지도 송와 비튼 도윈 폐지제 제크마망저 담부치기 소중 등 소수 담진 나무시대 당직의 지체대인 바등 아망라 대치도 점바 찬르 등 등비 지출 담부 담진의 니드브지제 지예블랑샤 담부르종니 고르치기젠 지그당 아망펀샤주의 커업든 돈출의 예부시대 세중거신리대 야급젠 탑지일글은등 전총폐지젠 덕주를 돈리여름불라 근들의 동화지제 돈이 원부르시대 라글은등 머멍 로르지지제 십시르특터비 점리의 종우린덕기 장친의 예근의 연우다르클 도듬의용 한큰거 켈리제 당지그당 제지름 폐지 니에슈중 도듬 年看 고듬 속에 차콩라 담브르므게 나인크는 접둔라 흔하니 켈리가 앵유르 강을 멍점 특수시대 야른 제노르등 야른 켈리가 비슨 도윈 폐지제 나박사르와 진칠메프르토기 초진당 리초 도십초시
1: 하당아비 진여르가닌 생천당의 수제종바 천정로동촌 진군진시 대생천서용거 연리진 초디바당 제첩수제 시진핑거 송실가친당 접등가친 중용근 자유의 총리 공동지 로종 등 럭들 등습시라 생천등의 능샤 돈출시대 샵시 내륙 폐지 등 캐리지 징을 창을 증슬시바 노슬 등의 시냠글 사패시바 초들 고리의 제력서 동와 사시 쟁금 다르수지 중소제 샤브 심직 등 고득시 제초리 내치르 제슬 시집 근거진리 진초제 공동의 제조 등 로종시 삼루 등 샤출니 등 중용기 니블라 찬르기 등 텀비 다르카 쇼피 등 응이니 지기체링 오셰바 등 환주르 코르출르 골동시 흐 마틀 체르 동와 환주르 담부 출르 제르그슨 루비 페쇼 옌칠메 버르 사르튼 등 야치르 동기 토르근게 제든 제투비 잡콩나 먹데 니흐 요기 멍지 심지거 촌뜨가 랑진 제점지 사르툴시니 차칠 토비 찬칠 랑치가 랑따르등 잠릉가 찬칠 야쿠브도든 지그친셰칠 토르군제 시진조기 네든 등 고름담비고 네 중치르 사르지르제 샤바나 츠콜라 근데 등데 토르근게 제치담비 등럽 젠게 머멍 중치르 지그친 젠조서 동기 제용 지그치르제 촘라 쳔비능 시바 등 샴덕 허르특시니 리쿠르 사르비 총니르 코리게 제르그서 동위 샤츠라 근데 등습 등데 야쿠브제 답지라 샴덕 쉐비출 페지젠 니르마 진칠미 버르 체르 동기 소늘 체툰 차릉구제 디글릭 젠주그서 동아당 동이 등 송절시데 슈그딘 점질 젠제 말릉 지그튼 등 머정 페지 법수 제제르 소고 소늘 링근 라근데 등데 등 중앙 등 제슬 제치부 큰거 답지 고르 소르군데 돈출 등 반지 돈버 크그트그셰 기반난 제단 제초리 켈린정 총거 조영을 동출은 간송시비 소이가 럭들 나무시데 노르슬 등은 늘자 속 스지제 럭찬하 조고베초 강럭시니 켈리제 싱을 찬정시바득 정슬시 버린 조그니르 흔헌기 산이 노르슬 카습제 거기 사토 등의 다르니 다르클 도듬 젠슬즈바 등 티송다 동와 성칭제 차든 도듬 샤버 지근듬지 근데 등데 잔님 잔츠제 촘지 지글음 송총 나무샤기 젠컴 고난 조바 등 정독 페이지 제 존나 담부르 무게데 근들 젠술의 티성다 동아 등 샤비 증둠나 흔홈바 조조르 그릉 쫑 클레 야컵 젠틀 페이지 디름 사르툴 회툰 클레 젠 즈그튼 기름 사르브르 레퍼 근들 동기 바 난지단 제초리 요송 성칭지 샤시 리르 제 니힐 핀드글라 근들 동위 르그터 삼치르 등 노르슬 등 앙글시 냠글 등 습다 등니 스지 등 셰트브랍 등 럼브르 흔한데 르그터 셰피 고르제다줄 송미 성칭지 과중거 조위 간히게 등 과중거 조위 조치 제총 말릉 지그진 제 르그터 지자 송미 성칭지 사통 냠수 등 제총거 반지 사튼 등 토르 동위 샤위 지지지라 제십시니 사툰 등 진참숑
2: Shabshi lirik jan ni chil pindag shachwe lagdar tangsibshi ni chulmun jay shabshi bihtag janjir khinhun batang. Tuan chil rangzin jay shabshi lirik di cheli jan tang rintang matang ga zirim shuqs narsang shajir gandatang ni. Tsovi rangzin jay shabshi lirik bisil towa tang namang jan tang shtabdi jan da pejin rojir gapil tunggi.
0: Adang abi cien yel ngay nin shangchin sizung ga tangzu shu jay shantang lo dung chun ga ngonzin si ni shangchin sizung ga tangzu din cok di de zichu shu jay Xi Jinping ga nye di ga songshil gai chin tang chan gulun zep dun gai chin. Zhongyang ga nzaywe zhi cok ji ga gong dun na jie zhuk tang lo zhung si kang shangchin tang ye lang xia tuan chul si la lo zhung lo su tang dian zhig tuan chil bi sir tuan chil ni heng pe jie tong a su jay xia war sim jik tang go zhig si.
2: Yankanamba Tangdi Shobi Sandil Linson Shetarsung, Linsendi, Somdi Banyang Sham Terangtung, Somding and Kurwa Sonum Terangtung, Somohil, Starkilwa Shiglo, Chichup Starkilwa, Runjak Terangtung, Sonomaran Chingin, Timgun Yatang Rinsen Romani Jishani, Tadimushi.
3: All over Tonchin Jomber, Mongo Shete, Chevy Danger Lang, and Sum Shaki.
4: Danger Tonchil Shaper, Murray Ridden Gant.
5: Chalstol Stombi, Razishin Madiba. Jevsin Charvi, Wom Sarastojulgen.
6: Kalang Kirstoji, Huavin Tumurbukan. Mombrak Salvi, Rungan Daranian.
7: Shakir Melung.

0: 잠릉 르그빈 과연성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겐 비인 지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게젠 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누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봉 심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젠 지
2: 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们中咱 토송거 어동차가 홍으로인이 제답노 팜자마용스 데니 아라나 타소가 흐바츠존당스 저가 정가 알롬부 희안그라 갈랑근 담마라 활라 아르갑디스 부츠칸디니 슬라이가 노빠시 마토와 총아마 칸토르송스 영 야츠 갈롬르지조데 갈랑거 흐톱친거 쩨다비 따토과이당다 ndi kamde yang chagar jelo ni ga xiang shuk sar dong ta li jig di xiang shuk ta na yo no ga khwat la atg ni ma chu kwa chung lan zhong zin gam li hong bu zhe zin shang ro ma xia zan bu dang re geng gar jian zin la tu zhe kwa nam jil han ge kwa hong bu zhe zin ge su yi ni yang ge lang ge khwat li ni ge tan ba ti kun sun tong ni da jo no ga long bu xian ge ni chi di zi ni Я коре галанга диг гадар михун. Шома гохтама чашим юл зене. Галомбу хян гнигчиг дигаланда ланар.

0: 티칭의 도포가 니퍼다다 수야머 간조나라 당 니퍼다다 롱크군이 쓴다 제다 등 된적 롱크거는 유 하정가 체네마 체크 아주 남근의 처세 지난다 형나 존재 말이리 남식은 있을라서 건데 아주 렌츤도 동도다 등 말아 샤키 오늘 대통 한다 조다 그냥 실 살아라서 건데 니튼다 그 니선도 망아요 그 티체 이건 너무 쇼데 디진다 돌는 이 준다 하정가 체크 야르세링게 아요 그세고 디싱가다 도퍼가게 용 대령은 전이나 주다 나급지 롱크는 요거리 와르금디 쇼 공딱즈니 그게 잡조라 통통답 시도 거는데 뭔 이터는이 대령 쳇다 가다 시기니 기는 대단 한데 제치 상큰 남바가 천다나 인 대령 게 조신다 동도다 등이 아랑제나라 지 삼차등 도천도 신도 경는 난다 대단 한데 대령 거 단시 그는 대인 어로름름도 된적 자틈 동도 바긴이 탄다니 지 더라서 혼자 지원을 난다 너모이나 와르니 나솔엔선 타 통강레 카프용을 갑사셈 나설엔선 타 통강가 카프릉증 특급등학지 드스마니르가 흠듬드르가라 특급등학지 드스마니르가 흠듬드르이네
1: 어줌마 레만주야 솔치케스가 디제레
2: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가 얼고마 세속게 년다 이너레
3: 얼고마 차치 아니서도 얼고승 차치 인조버섬
1: 야, 다롭지 주소너래. 르마, 아리마 유엔조리.
2: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 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 있너래.
3: 점질라 드글름 서송실. 우덴적 희샤 샘서송.
4: 제전 드럽실랑 미람카르. 나티 람튼 우지 참친 칠람바.
5: 제젠 델즈라랑 미람카레 나치 냠무 흐담진 도르 우체랍셴 델즈람툰

0: 칸디 간나므라파니 차르 총총바비아남 시른저진덕 조정 고르테잉급든니 고르테잉급제트데 공호그사 근데 차르 총총바비진덕 조정 고르테잉가르가니 고르테잉급종아레 답시그사 근데 차르 총총바비진덕 조정 고르테잉급제니 고르테잉급제트데 이수 종처인데 차르 총총바비진덕 조정 고르테잉급제니 고르테잉급종아레 아르마칭가사 근데 차르 총총바바니 차르하 용이야남 시른저진데 조정 고르테잉가 섬니 고르테잉가 지니레 탄신가사 근데 차르 총총바바진데 조정 고르테잉가 제니 고르테잉가 제레 나 고르몬데 간나마르바진데 조정 고르테잉가 든니 고르테잉가 제트레 다통가사 근데 차르 총총바바진데 조정 고르테잉가 든니 고르테잉가 거레 스톤스쿠르카사 근데 차르 총총바바니 차른 정점바 비아남 시른저진데 조정 고르테잉가르가니 고르테잉급든데 스컴범가사 근데 차르 총총바바니 차른 정점바 비아남 시른저진데 조정 고르테잉가르가니 고르테잉급든데 피앵가사 근데 간나므라바니 차르 총총바 비아남 시른저진데 조정 고르테잉급든니 고르테잉가르가레 호투가사 근데 차르 총총바바진데 조정 고르테잉가르트니 고르테잉급체레 민흑사 근데 간남라바니 차르 총총바비아남 시른저진데 조정 고르테잉게 지기니니 고르테잉게 주제레 화둥사 근데 차르 총총바비아남 조정 고르테잉가르가니 고르테잉게 든데 슝화가사 근데 차르 총총바비아남 조정 고르테잉게 지기니니 고르테잉게 주제레 이들인게 상관다니다나 저 때랑 하시크롱 이런 신게 남시글에 친데 직디오나 다 때랑 손이다는 신게 다 사자 멍체 혈인 손이다다 차는 막 그 원인도 못 상상들이라 다른 신게 손읍근 납숙고 사건 마트스절 다는 신게 사크 소소네다 그렇게 차는 막 그 원인 너무 상상들이 대등 쪽에 다 등이 군주지 다른 신게 상리 꼬르즈네 차는 장 점점 막 그 원인 대등 한 다른 신게 사 중도 사다간 손이는 카친리 만나 막 그 원인 너무 상상들이 대체인 거 저 때는 거 남신 대등 쪽에 다 등이 쉬고 야마림 르신도 시공도 판다 참마가니 이퍼드 점점 대인적 숭다니 잡즈브라 동틀에 준다다 하청가치게 다초 찰라스 콜 바콘 와르금도 동도고 다등이다 라민도 로인바인도 목 찬드레라 티칭도 그 기탄다 조문 그렇게 된다면 정도 있던 나이 점점 그 돈진의 착군의 숭카타니 너무 상상도 욕하 대등 한다 주 다 대릉 된 손이 나라 이런 주 다 차른다 긍이 손대 마 그 너무 찬드레 이나 조야 적은 몰라 숙관도 그 통콩 속은 이 대등 나인 날 적은 몰라 숙관도 거기 조지는 너무 와르금 대다 흩뿔대라 이 자조라 동틀에 준다 이 하정가 같이 게 대등 한다 주 다 대릉 연근 된 손이 나랑 신 하르쇼고 사 근데 손이 나인 다 조정 그다 근을 조정 무슨 이 지금 너무 그 지 제가 말로 조니 너무 찬드레라 대체 그 저게 좀 최근에 너무 찬드레 대체 그 독불간 손이 나인 라와르 조라 이 인성 그 진트가 등다 등이 다 글라스와 영의 참바라스 콘다인 원고 강력하게 조라인 하친가 같이게
1: 저리가 아닌 신의 MBS 지역지시 카지 노르티니 BS 조르키시
2: 시행하 뇽즈문댐 자흐치도 차당스탄
1: CS 아츠로즈나 코바비 시 르마요나 일라키라
2: 아제노르 롱슈튼은 좀좀 사마 치르세 마흐동
1: 조안슈네 즈기르겐
2: 쳔시네 모사겐

남친이자 자올음 처비 데르브 자랑 가자 사르중가 담릉 고비 데릉 근저도 체지 힌도 바근시 체지 히기 바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레이트링 상관나 있잖아 저 대초 적은 거 되는 건 좀들 쇼데 사는 길 세공 등 같이 동침다는 요구 되나 치와 끔다니 러진 캠보디아나 좀 좀 뭔가 신도 오지니 되는 거 단시 근로가 카브른데 나 세르니 선데르 셰줄래

0: chechen dilpsil rangmi lamkar nga ti lamtun uje chamchin chi lamba
1: chechen dilpsil rangmi lamkar nga ti nyemu tamchin dor u che lapsin dilpsil lamtun
2: Sedingu sangkan tanya tera cuti ringgem jigen ti caman dega kaper kerken hindeng aci er malu warga rang cung kelar cek kuzung lecep di cin rem rito temar cing gen rem rin yen tukpa cing pem janda cik rem dadan sian nengi ta lagap jida lang kur kur ke jing hingga tong duga datengi ta cuti tartan duwe me kalong kula sukon dega lukon dan rata nomu kecan dega yang jing hingga tong manga yuk ke seko ketina cuti me kalong kur kalong dan ma hid datengi yang cuti nong kula sukon kori yang lam nang jauh nang rana nomu kecan dega yuk ke seko ke te cing cuti rang cuti dageng itan te rang cep ta kap dalo sek di jing lu cing ke cek
3: 태동한테
2: 레드나 와르컴다니 아침 전통과가 고르게 들은데 되는 거 당시 근동과 카브른다 같이 이런 게 선을 세줄에 야 잠깐만 주대모이나
4: 대모
2: 인터넷 되는 시야가 대성 같은 데는 아주 다통과 그럼 대표는 도모들은 향탁반 특이 제시와인
4: 야야 어 근데 내가 나무 어르고 그 자기들이 다치려 했던 데라 저 담에 세면이 받고 그때 나 또 좀 저친 뭐 받고 저 안도 안도 사이나 컴밥 지려요 뭐 저 강라도 그때 좀 받고 매니 또 뭐래
2: 리리리 리트 지체 내가 와르금 다니다 주 되는 게 샤샤 땅 두고 다든 게 제치 상큼 아마 갑다 좀 돌리 되겠지나
4: 아 야야야 리테 나오래 다니 되는 거 샤샤 나다 저 웬만한 쿨쿨이다 등급이 그놈 비꾼다니 저 갑다 되죠 또 뭐 그러모
2: 리리리
4: Oleh, tak tahu siapa yang kau itu di mana, nginggi yang pun tahu tu sahaja dan itu tu mesti tunduk tu semua tamu. Kalau ada kita orang kau mungkin tu, wemik tu bodoh no macam itu tu. Atau wemik kau kau tu, tu ni jenis ni tu pagi kita tu, jenis ni tu pagi zonis tu. Atau kalau aku pergi kerja mungkin tu tu, sesir kau tu no kiu kau tu matu tu, wemik tu tu orang no kimi kau.
2: Dari.
4: Tak ina lah yang tu tu kalau ada tu. Wei mo long kur kur tong nu ge da jing ge xia zhi ge tong na zu ru lu zhi de zhi zha cheng ge dong cheng jia tang ba ge tang bu da nan a ne chi jia na chu ni ma zu le de yan ti ma tong ge mo
2: ye ri ri ri
4: mo ne da ma zu long bu ge ka lu a zhen chuan na le de de ti ma tong tong na de xi ge zhi zhong ke qian bu zu ge mo
2: ne ri
4: mo ne jin zhen de kan zu de na da ma zu long zu mo zu ge na na da ji gang wu yi wo mo chu ni dan de mo le yu ne ri ta kangwo yung tsamji chona to more yonre tan domoz gan chona ngata zi chi dokto lenju to shi chi samo samo gu mari te hatan ka chen bu yoni to mo gra
2: ya re re re
4: mo le le ti ta ko do tan di ta kan te ta de pam mi chin re ka lu dokto de lenju ti jiwer mo chi gu tung chari chu ko ji la su ko ta mo ta ni zo ta di jiwer mo chi gu tung ar nga cha di ta tung nga lo so na shi ko lin ko dong ko ji la su ko ta tan domo gu ni so la ra yang ta ki yoni to mo mo na mo
2: ko tre ko tre
4: mo le le pen go ta zu ji rong bu ko ta zu ji ri ni zu na da ta to mo Tanita, Sakurunita, Tomojangina, Dachu, Tashiga Kalika, Mongoji, Kaki, Jinjura, Tuksunji, Tam Mongo, Saint Hilas, Bata Mongo, Hatanta, Doctor Gilonar Mo.
2: Nedi
4: Mone Tita Kota, Zoji, Kaloa, the Narata, and Doctor Zoji, Chichiki, Jutu, Nara, Yanchi, Jinchi, that you catch him with Sanchetamogre.
2: Nedi
4: Mone. 또는 저 단계 6등 나가면 탱고는 더 엔지니어 정치 그리고 먼저 왔다고 그 진품어 주지 증거 소송도 그다 뭐 멋지는 거 간가 나나 엔지니어 부지 증거라다 다 karma 지기니 우터 텐 잘소나 지금 동호도 그다 잡다 나실 거리 칼로 또 나타 좀도 뭐라 요 그모
2: 네리
4: 뭐 내가 저 단계 증거라다 나 저 단계 칼로 럭득 비 karma 지기니 우통 크지간 텐도나 또는 지금 동호 잡다니 어다 특근하니 럭득시라는 총에 또 뭐라 요그모 뭐네 근데 저 단지 칼로한테 그다 딩크샵 진짜 다우던 소나 뭐 직섬 같은 거니 나도 모두 단대 10차그만 당도 직도 시작적으로 다 뒤쪽 좀 이런 거 메고
2: Yeah. 치그르기 따군단 지금 니코네 카다 뇽뇽즈기나
4: 아 야야 올레타 소 추타데 니토 칸데 온다타네 그게 자투니 십실 주 직다 주다 같이게야
2: 네리
4: 아 다음에 조근데 따우기나 따트르모다 그렇게 손지나 당마 롱쿠르타 라흐툼 그리그르모
2: 네리
4: 라흐툼 그리그니 좀다 라흐툼도 지마니 또 라흐툼 마임 바게탄 다치 지카토 샤난다나 예윈트랑도 피윈트랑 그게 또 모르모
2: 네리리리
4: 아 뜻한 군도는 뜻도나 다도 다 럼키 지롱도 마투스 그다 토티나도 지 몽고트 달로노 이때 망고나 아다지 스테나다가 쭉간지다니 지 자뜩이니 도모군도나다 아다 공티디 도나다 뇨고노 아다 도트노 소 마라모스타도 셔츠리 마트노다 다 셔수니가 이거나라다 그렇게 고추 있어 좀다 다 등대노도나
2: 리리리
4: 이만인데 신념 좋고 사리 산치 좀 그리야
2: 리리리 단더가 저런 게 농크는 요구리 주단 된도니 똑근 그 단에 농크 잡을 거 사슴 내 송다 등 농크는다 그 니틀라스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비나 총들이라지 총들
3: Yeah,
5: Korhun orkala lontingi shugbi xarngir.

다른가비 친연간인 저 고모르 자급지 주시 시진핑기 베이징 넘어 초킹 채무르 세레비 선전 우치치라 샴치 피지 상스터가능비 자고디 중국 등 세레비아 자금니체 제터 전직부르 득흥 자브중 방르스탕 센독 샴치 피지 상스터가 파리리 정당 남버 체레 중국 멍멍 장조르 자브중르 크키 게임 상스터가능비 스타위 요조니스 기스트 짐장 요레 자군 고프자마 특 응암지 담비 길이 로잉 쫄바 등 센독 거고 무치오 다집시라 주시 시진핑 등 선전 우치

사람 정리기 시치기 반난치프다네 슬릉 쇼디 차송클 마인 관주르 톤디 땡지르 로동 찬치 땡신 즉튼 코르출등 톤디 소르충 멈블그 남치 땡지 타클 도듬등 리리 외추 소치 니슬라 지는 심없이 케프단토네 마인 관주르 디 비서 톤치 니히 제송셰피 던체지 차쿵 가친신 빙이니 페이지지 와르통 하정 진보요레 랑싱게 영흥르자 치비 콰쿵 톤쿵등 체든 톤디 제망지 끔즈그데 사그시그 노치르 다십 차렌등 샹키 몬드 블렌주고 능사 도듬 송스주베 차튼 오르흐추레 예쿠르 다르쿠르 수고 그존의 차쿵락 므니 토르긴게 녜출 나바르 제상등 도브시르 동제 녜츠답시데 심지그 사르플 우즈그친등 리브저 초르타 촌프라 라프출레 은이중 고출지제 멈청수 톤디 말릉 조니 진즈바등 브덴지그 라타르클 도듬 신순 테상타 통화등 사침시바 콰쿵 셰프츠그 젠제 도듬 쳇은 토르흐동와 Chelli Zanni Hidden Manhattan, Hali Mangpo Sorchung Chipshini, Shangchin Yungche, Amarin Huanjurje, Pisan Toyin Pijilar, Gandatongi.

야, 저들 신담쟁은 형님이 나중에 죽어서 제초청마 대모였나? 조시담비 흔들어 몬다근 열크크 전이 다양한 조청마 나서 담웅아공노가 기르게 제라 청청 때 전문 오스클라 롱천지 최대철 나중에 죽어 남라 거득시비 나중시비 열가슬 다통 린스 능리를 한던 점성 나이나 린스 등은 돈좀봐 아시 노르소인.

0: 샵직 알아래
1: 젠 게르겐 빠진 라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
1: 족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비 같은 렌즈죠 조기 트윈제자 참플시니 알랑가가 짜드자 센저러워 가스셔
2: 야나 총 주보서 디나 다타잉 쳐 데릉게 나 총시비르 가틀 타팅 린슨데게 참바 땅부 조키 징저근 아시죠엘 코네 아치 오슐 시즌 바터 데릉게 조키 징저게 참바 총온데그나 토머 주보 총총 남근 헬마 고지시 요노 인지나 포리지마 총총 펀스고 시끌렁노게 스타트코 동는스니 동는 헤모시 고지시 요다지다가 야, 데나 주보 총총치 스타트크 동는 세르고노가 동는데 년 안녕즈 나츠 총마게 냠게 런용 탕식시야

야 야, 대나 슈닝 같이 못하다. 디저 담진란드가 런리오가 진축을 담고 있으면 허브중을 줘열. 대나 지금 주부 청청소 냠줄이 저 자득이요 누가 담고이 동무인지나. 뭐 고아제나 츠지 스타 공바제나 스지. 아제 주부 청청치 담고인다 고뇽즈 담고인다 그 층이 능든 청마게 사우이리 희가지. 아리 스타 곰바제나 찌그 찌그 촌너리 대등 접신도 먹고 아젠즈기나 이영다 얼그셈

고가 츠그르치 끄쵸까 남진그 저희촌에 쪽부 총총총마 먹고 와진 즈그인 제 먹고 와진 즈기 주땡 하진 그 갈치가 땀코 니와모 메토 총롱 최지 등 거금 용롱 한시 뜻이르가 야주부 총총지 땀코인데 군용지르드나 체시 삼로즈 등나 땀코인데 스캅 긍즈가시오케요케 링아치 남진그 소유촌이 뭐스가 럭시 때지나 영나른 그 예슴 천실드 아다 럭시즈가 치즈가 충충즈 때지나 도무즈가 인지나 아다 토머 초릉가 로스마 카르고노 중심 정고노 다다장가 갈치가 스탐퀸 드그능니 인지나라잉 대천고너리 메터 총롱 최세라 거금용롱 판세다서가 담코이 선바모 예슴 정놈 단단다 심바카루 동단다 예슴 정모 심바 스카루 젠즈기나 머스등 서이나 데라 멍그칸 데라 머가칸가 머스티정메가 디르쟁가 나초 나미나라 예슴 정놈 단단다다 심바카루 동단다게 나진득득저다 하정가 갈치가 야주부 총총서 때릉 아직은 더스타비 담고 있음 냠칠시네 인주부 총총서 전용지나 담고인 더 남진가 소유 전이 고시게 지 치는가 담고 있다가 더 어릴 영나 주부 총총서 그 로카등 탄니 일란진나 디나가 담고 있다가 더 어릴 나치 냠데 담고인 더 더라 시진 당식시야 뭐 고하제나 처시 다 공바제나 지그지 메토 총롱 최지 거금 용롱 판지 예슴 정몸 단단다 셈바 스가루 동단다

야 자든 잠지 형님이 족보 청청서 디나 다스타잉 아츠 못하다 데른거 나충시비를 갔을 타통린슨다가 참바 흐슨바 르비 가르큼근은 아시죠열 디나 데른거 르비 가르큼근 참바 청문다가는 아 족보 청청서등 족보 청청서의 파마남들 영 하르진다 참성소시 타그 희샤통어시 냠줄샤시인 그런 냠줄이

야, 대통리 다 니스튼가 워트즈가 파머 지르비 제철촌나 남진가 소유촌니 다 초롱니잉 게데 초아디 얼그닌식인 비흥다당나 당님 긍다식 잡게요. 파마는 시바그 리스고 징킨 노그 쟁그 시프촌나 파마가 과트는 르르블리 흥토싱 잠수리 흐뚱사바 진중츠는 남카리 잉흥 자통신 멈타절 콩나미는 시비 정위디제 기권큰땅 흐토비디제 시디르큰 나위디제 판디르큰비 오마 과트는 쇼지멀

0: 다른가비 친연간인 저 고모르 자급지 주시 시진핑기 베이징 넘어 초킹 채무르 세레비 선전 우치치라 샴치 시지 상스터가능비 자고디 중국 등 세레비아 자금니체 제터 전지부르 득흥 자브중 방르브 등 센독 샴치 시지 상스터가 파리리 정당 남버 체레 중국 넘어 장조르 자브중르 크기 게임 상스터가능비 스터 요조니스 기스트 짐장 요레 자공국 자마트 응암짓 담비 길이 로잉 후로와 등 센독 거고모 치오 다집시라 주시 시진핑 등 선전 우치치 남니 냠데 촘친데 페베 주시 시진핑 그 자무 펀리위안 등 선전 우치치 자무 타마라니 지 냠데 촐르 페바 등 촐라 용스 근조 남이야 등니 조섬 코잉은 타무데바 등 므흐틀 긴들시 시진핑 등 우치치 니지 으상스득 능비 스득위 등 페베 무흥 로모르 크기 중화 모모 젠테 자급제 젤럽 촐라 시진핑 지 히즈 펄라 习近平及深圳武器起义在那人物中国等三十位人咱们来说了等这可以进入了北京东北黑前边跟着等位中国等三十位学用他们中部这边这个正款等无论是人们的松松款也能中国的一个开篇等这些都可以全部学别人的等等三十武器起义同他玩什么的中国学的气负担不等其卡斯级的学术能等这些中国盲盲级责格投票了
1: 中国等三十位加克米节恰似了一顿哈政府担保等年龄年龄的节政治来根据一人皮衡没人没人玩进咱们的没什么生经历年龄的咱们年龄的节混成了南征而不等人把真有了多年里中国等三十位加克米节盘成了加克米节等皮及多年皮把等年龄年龄的节政治所能皮衡而加克米节萌萌的年龄的十四的真把等而加克等加克玩

다 총리 사초시 총리 사초고 가와 다 이나마나 그거 로수도 되게 있냐 주 김성 로수도 시기지 같이니 더와 그지 디긴다 대카트트메니 또 무슨 있는지 텐텐이 좀 기름 기타 저쪽 로수도 로자고 로수도 아주 기능 영국 대나나다 저스그나 디능네라다 김성 로수스 군은데라 타르트기 샬리 소나 저스그레트스 나가는 게 소나 다돈지 아마 좀스가 작게다들이 다 저르세나 저스그나 하마즈긴 돈사 조진심은스 요노마리 진심은스 요노마트 저 진신 있나 다지 아마트 와케 헌주기나 지 세이게 딜라지 아자 요과 아 디안치케 저스그나 다지 욘든 것이 던죽 히나스그라 저 던죽은 퀸스 임빙에 와요 요는 맛이 뉴스 키나 저스그 나탄데 저스 군나르 그 다 코리 티나 김성에 난다 그 저스 코리 난다 티나 항당들이다 항당은 또 답고 저나 돈지 대지가랑 그 담가 있나 죽네 이런 거 오니 또 무슨 말을 못 듣기고 된다나 김성 저 무슨 기교대라 랑하고 메고 뭐래라 된다나 김성 참모스근 얘기규 하마 참모스간 차규 다다그조 근조 기타 치라다 그 땅내잖아 닝이 지글이건 소는 아 다다 인군들이 다그조 근조 기나 다스급 근이니 티나라 다하찬 끝이니 끝이론라 정게 남가 이규가랑 하면이 또 무슨이 된다나다 마카 주 지스그스나다 릉게 하마 참모스간 차크티 샤이조 근이니 티나 하마 참모스간 차크 데르 루과정 Ranga chikita namka ikiwara ta njirwaton yuku ti niwata meka. Meka ra onja hama gini te samlo tonja zhuk. Chizgat zina ta, o, ta nga hama nyan son na ra zino, kaptani wali zon te ta chizgat.

0: gönje de da garara.
1: Çez gire gönje, gönje de me şaygi meypa. De mu hataş, de mu piçer. Di kaukunda çoğlanır, di kaukunda çinlanır, di kaukunda nilanır. Garara da on di kaukunara çıgı yotta dinyana çez gire. Dalyan zo yılanın gire gönüttür derer gazı.
0: De incire, incire.
1: Allah denir gönde hitu kaçar.
0: Re
1: 시레코 하나 처자마카나 땡지오치나 다샤그모 쳔모레
0: 어 아까 쵸트가 쏘아도서 시제가
1: 제나
0: 치 오치라가 쏘아도노
1: 에 니티나 단디게 쏘기다나 이거 사탕나 쏘기도노 디 차치베
0: 다다레자 아까 치 오치라가 쏘아도
1: 아야야
0: 오래 아까 다데 쏘아 망부고 어 아까 치 야치로
1: 어야야
0: 쵸트가 찌즈가 쏘아도 야 다쏘아도 어 아까 쳐치즈가
1: 정말 정말 룩송
0: 어 아까 세 조개 쏴던 거
1: 아야야야
0: 오래 아까 칭아자띠
1: 네게 예
0: 마리아 쳐 정모 히라
1: 네게
0: 아 한 마리아
1: 뭐지가
0: 어 어따 어따래 더 망고고 응 뭐 막 쏘즈가 지금
1: 치기지 쏘즈가 다 녀클이 셰히는 거 메바
0: 오래 쏘즈가 녀클이 셰히 손 살았다 땡 지지니 줄
1: 지즈가 나다스가 뒤다 쳐가 나스가 양쪽 제조라
0: 야그 다초 망고고 나사티 오래 시르사가 야 아그 초 망고 망고 오래 뜨뜨뜨도 코 양이 랭고 망고고
1: 초치도 코
0: 야 추즈르
1: 챙코는 트게즈가 탄타
0: 초도 뭐 시마즈거나 다오
1: 시크스이나 마르즈이나 츠게스이나
0: 오르르 츠게스이나 츠게스이나 야그 다 망고고 오래 나사티
1: 아야 쭈쭈게스가 도코
0: 야 영치즈르
1: 라마나르 주흐날릭스웨 하미크라 야 타인
0: 야그 다초 망구고 오래 야 아그 칭아사티 오래 다 망구 망구 야 다레 다레 도코 야 초 영치즈르
1: 나 줄럭가 화랭키 쿠테르 고이케요
0: 야 데치즈 고이케요
1: 마리아 틴첼즈 타포즈 카나 킹의 토간디기 거르킨디기 거르나 낙소 있길린
0: 야 야 다치고 다치고 치쳐서 마시 당아서 코라도 아 나사티 오네 시그라가 망구 망구 야 치 아니 서우
1: 야 뜨거
0: 아까 쳐쳐서 마선다 조커 가푸스가 마르가 형스가 텐친다 마좀도 메노
1: 쳐스가 형이 원디기 샤 징우르 죽게마 화레치 고카스와
0: 체인체
1: Minita, nganda ta nye lingni yinna. Hwa epsinzi lingju sonumra meya. Hauna haudi shimu hwa lingji ku kasumu ta khot.
0: Maria, ke chengu shiji ka mandungun ta kanna Maria.
1: Yinna?
0: Hwa lingji ku olu ku onda jamna hwa jesan jonar zinu.
1: Oh, ta ta mozgi yinna shaga kantar ta chi kalmaninga. Ta kasuna chura kireta ngara hwa lingju sonum meya.
0: Tura, tura, ya.
1: Aw, lama chanana lo ochinzo nne. Hirekor, gungu sukchun ta kana ta nda mozgi karji ochina. Kim maran chaba kujo ta chapre o chiri ya.
0: Dur ya, aga. Da khwale chi kum ne jen ba ku sa na maran.
1: A yinjere yinjere ta mana din jo qar ji chin zi ar go shi chin me la kar si ta ni jro ni.
0: Dur dur.
1: Kar ra shi mo ta ma ga ta chin dig me pa.
0: O tin chi ho na maran. Aga o ni or gele.
1: Ya or gele.
0: Ya cha sa ta ni zu ko.
1: Ya.
0: O le. Ya aga. Chu mang gu go. O le shi ga sa ga. Ya mang gu. Ta ni len go go. Chi.
1: Chu chi do ko.
0: Ya chi zu de.
1: nga shai kiz gyo
0: ya chi ho cha
1: yo ka
0: yo ka ya
1: de mo chi chi z ga
0: de mo chi chi u de ko
1: de mo chi chi u de mo zhe zhe mo
0: ha yo a ge chi sao ke chi ho cha de mo chi chi u de mo zhe zhe ma de ko
1: chi nga nyang chi ma dong go
0: a ge sim de mo ki ni jo nyang chi dong ji de chi chi nga so la dong la chi wa
1: chu sa dong yi dang ran de sa yo na ma ri ra ni ni huazga ndamu che che ndamu chevjema a karra o kana vjari jono kamuz glena dokra
0: o chi she kono kai ni
1: ole ཁྱི ཕྱད མི ཁྱི
0: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1: ང་རབ་གྱི་ཅིན་ཅིག་མན་དར་གོ་ན་སོག་ཐོང་གར་ཡོ་ཨ་ཏེ་ཏ་ནི་ཅོ་ཇ་རང་ཡ་ཁ་ཐམ་པ་ཏེ་ར་ཏང་ད་ཅིག་གི་ང་ལེན་ཅུ་ཤ་ཡ་ཡ་ཏ་ཏེ་ཨ་ཁ་ཁ་ནི་སོག་ཡ་ཨ་གོ་ཅུ་ཤ་ཐོ་ཁོ་གར་ཁོ་གོ་ཏ་ཅིག་ཟར་ན་དེན་ཏ་གི་ཡ་ཨ་ཟུ་ཉ་ར་ཏ་ཨ་མ་ན་པ་མི་ཧ་མི་ཏང་ཨ་དེ་བ་ཅ་ན་བ་སོང་ན་ཏ་ཏ་ག
0: 또 고도나 청나라
1: 죽나다 말이라 무축세르코너리다 놈아 넌즈기 화즈랑나 대입신즈기 말이 고가땅아 화롱이 차르노식니 거의 교부가르즈기 자랐다
0: 어 뜨서서서 야그 야 다코
1: 야 다래
0: 아 다래 야그 땅아 사띠고
1: 야
0: 망고 아 야 어 시그라고 망고 망고 야 지 아니 승 야, 그 다른 차서.
1: 차서니.
0: 차서.
1: 나는 그 성지마 뜨문 죽음 못 야, 다른만은 니 동안 아신장 안 좋지. 아 이게 다 실수 날 게기다.
0: 어, 아 그, 너 뒤에 대산 좋은 말이야. 너 다른 죽었느라.
1: 어, 죽었느지래. 야, 다 죽었나 저거 다른 것이래.
0: 야, 다시 지겨래 이제.
1: 가르라. 아, 심어 촌데 그래.
0: 야, 저라.
1: 너나 건지오는데 화낸 거지 건지오래.
0: 아니 야, 그 치도 건이는 안 도는나.
1: 가르니 지겠다. 대덕군도 월날 뜨군 마군 미크 근데 속라 속라군이 아직 그 속구즈가 이렇게 쓰이는 말이야 근데 야라래 야라는 게 건도는 데로
0: 그래
1: 가르라 심오춘다 나 아무글라미라
0: 어 아그 아무글라다 매자 어 공안지구 건지아직은 자유야
1: 어 다시 알아마 오성들 건은지구 건지즈노트 다 건지 아습질진 건진 지구이인들 아랭키가 녀석가 건당나라 다 체인
0: 너지지글론지
1: 치치기 요니 시레코 나 고는 제스 문노미 나 고는 제스 인지나 알고는 바가 나 땅승 거킨 마 참바드르 카타 코파 퉁퉁스게
0: 데 인지레
1: 카르다 시모 춘드나 케흥아요
0: 케흥도 고
1: 우퉁 우퉁
0: 어 초부퉁 거 제고네
1: 저따라스 그게 그래 제라 당이 좁살 어떤고 마 고는 제게 고인지 고나 케흥스그랜도 지오나 샤
0: 어 뜨레 아까 이거 초스가 듣고
1: 어 야야야
0: 네
1: Dasar?
0: Mariakam, dasan, dasan.
1: Oh, den nergo.
0: Oh, nari.
1: Makralu mangangor sonu, jesus.
0: Ah, tukhumega. Oh, tashigus aga.
1: Adarzu gatan go ngajo.
0: Ya, ya. Oh, aga. Chu yarlo amak tsikake chudu.
1: Ya, dengi yar goen baka barna. Kar, chigin de gogara.
0: Aga, chu mangbu go. Chi ya, jaya soku no tsikazi hira.
1: Oh, dengi yim marna. Ya, chumur.
0: Oh, shigus aga. Aga, mangbu go.
1: Ya.
0: Mangbu. Ya, chigini samzir ko chu mangbu a.
1: Oh, ya, ya.
0: Olay, ya. Chi... 아니
1: 너 교체를
0: 아초처럼나도스니
1: 光中目起的
0: 야가르자
2: ཁྱི དོ ཁོ ནིན ཇོ ཅི ཨ ལ བེན གི བེ ང ན ད ད མོ ཤ ཏོང ཟི གི ན རིཡ ཐོ ཁོ ན བ དེ ན ཚམ དེ ནི ལ མ ཅག ཅིན རིག ཟུན རོ མ གི ལང བེ ཁསེར ཅིན ཁོ ལུ ཤེ བེ པན ཅིན གང ཅང ཅི བ ཅི ཅི རྒྱ མཚན ཆུ ཁོ བཞི སི རྟ བེ གལ ཅི ཁསར བ ཤི ལ སང རོ ཤི

야 능이비 두고총총소 천안바 데모이나 다르타치적 산지노 젠반 덴제나 총문 정부년 칭컹 오르가롱 칭거 아 세투티스랑 같은 가르마치 담비등 다통시 준비 나총시비가 세거 다통림체인 안지나 두고총총시리 특거 두고 보자르지미야 아리 데나 두고총총성마기 키슬따르다 직직시비 디치나 더제니니 제니르 데나 두고총총성마그 자득 시리 처요 아리 다디 차스게 고너 시탕나 다랑랑건 주안탕다 영나 가미 따르다 다초 샤투 탑조 가나 갈랑 린조 가나 영나 리스르 종다라 가나 강트르 초르니라 주안탕스기 요나 지그치시비 디칭게니 몬디다 흐세트토니 흐칭옴고가 아리 디타나 나총시비 가슬림츠나 디진데 냥게 요노고 듣고 총총 강망스게 영 나총 시피가 슬림 챙가나 고지기 요노가 조키 튕진이나 조커 티파 가르치이나 조커 아 단지나 고지기 요노가 리슬림 쓴 강망즈가 니 요치르 니 요나 디슈고 영나 조커 총총 체 로카 등 참니 도모 리슬 망아즈기 지시라 자디기 요치르 아리 드나 직직 시피 디챙게니 몬디다 파마 등 기르긴 탐치켄지나 영 샤르가 시기 짜노 바즈 자디기 다등이 아랑가 닝니비 소쪼 아 영나 닝니비 소와 영나 아랑가 형님이 아 다워던 워모터가 직직시비 디칭게 녀모디 샤르가 몽우즈기 자디기 그친 주안통 몸주디 하리그시요지르 하리 데나 조코총총 성마게 영 니워르더 직직시비 디칭게 녀몬다 등들다등이 조랑닐 갈랭 렌조가나 갈라스 그타와이죠 아 샤프투 잡조가나 샤프투스 그타와이죠 다다시 같이 하리 데나 조코총총 성마게 십든 용자 같이 영 럭실럭사르와즈기 냐프추엘라등아 대런 그 조끼 딩저근은 아영 조코 총총세의 로카 등 참니 허릭스 몽우즈 제더고 드시요 자디크 롱메노 조코 총총 참마게 영 당디 림츤 더질리다 등이 교랑니크 갑수타라 허릭스 마즈가 도중이나 영 축과 리드나 조코 총총 참마게 십든 윤자 영 포자 임거 림츤 몽마게 초크 럭실데 영 저흑진 돈주이 알롱우나 요노고 조코 총총 참마게 포자 임당 산타 사르치긴 돈주이야 Gangrezi tangna, kongzeng sonum sikpima, xigpa yinyang kinlivjil, aradag jaypo sanggi tang korlivjirla chugmargi sekonundarila. Hari, terangjina yang lakshilak sarwazgi cheta kodrisiyo, tana chukuchongchong changmaga ganawa dola nyunggo. Amanla xchopa zangshung yang, dine jimi namtariyin. Hela norui kajirjiang, chatang chana rangduktun tasigiyak. Ri, dana gauchila nantanga tsata pujar jimga darung tangshin donjuyil. Amin la xchopa zangshung yang dina jimi namtar yin. Hela norui kajir jing chitang chana arangduk dun. Ri, diranga lakshin dinjina yang chukuchongchong changmaga narjibga longwa markara nyambi wakajili jambi nolanyar yungariwa yin. Ri, dana shunay chi disi damzin la tangdi nachung shibi gatsilim tsinga chanchung waririgana gojgiyo nuga rixil changma ngochuzgarag dizgi juyil.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아 당디 조기 징질 그능아 조금 총총 남카 로마가 동노가 실라 지치 총총세고 논다라 아 나준지마 로마 지치가 동노가 실라 제랑 남을세고 논다니가 제도고 즉시요 찬총니와 티바가 지키는아 나스듬즈그라 시중즈기 치도고 즉시요 리비 가르쿵가능아 나총시비 대통을 진히리 시바 대통령 잘롱종 중디 슈거랑한데 무슨이 냠주게 고거시고노 윤힌데인지나 상마냐 주지 데니 시스템 제로그라 시스템 저요가노 그쪽 총총 상마무기 됐더니 소축가비 닌 지기세니 시스템 요과즈 제로시요 지금 저 디스크 능성나영 두고 총총 참마 캐치가 아닌데 모두 리시아가 찾던 조조일 아니 대나치 디스크 담증이라 당디 나총시비가 지금 잔총 동호 조기 등질 근황하고 어떻게 일한데 같은가 당디 림층근하고 어떻게 오는 것이 냐무는 니가 아치 냠스시냥나 참모래 대나 두고 총총 참마 선능마시 10등 요원자 아주 조기 등질 근황하시 조일

야 형님이 조금 총총 아 다타치 저거 산지는 진반 된기나 나총시비 가스크 산총 동호 조기 딩저리인 아리 등디 조기 딩저기능아 아 조금 총총 남카 조마글랑 노그실 시티 총총 세고노데 쳇다고 리시요 다나 치슈니 디스 담즈엘라 실라 녜몬디 신년주이 실리아 가니 실라 렌조 가노 능기 선디 쇼컨존 탕요노 아 디한친닝기나영 실르가 잠치요노 그 조금 총총 상마게영 조랑니가 잠치과데 포우자르지마크르조 디한친닝기나영 조금 총총 세로카 등 잠노가 실라 녜몬더가 예코즈그징이 아 요코즈글린 히소나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층거 조기 딩질거 글마시나 영초거 디시시비 디층거 녀모 조 가스터질리다등이 아랑가 살만리비 알라스클 녀모데 게르긴땅 나냥거 조코 총총 망아즈가 럭제크나 영초과 드나가시 녀마 시기데 시틱 총총 세고노 실런데 신년 조예

야 년이 뚜꾸총총소 공인지나 뚜꾸총총 남카 룰마글롱노가 시르 지티총총 세고는데 년당날 슈니치 나준지마 룰마 치시클롱노가 시르 남을 체랑 세고는데 년나당아 나총시비 가시크 찬총니와 티바가 찍는 아시가 대릉포자 임그 쳇드 고지요노가 하나 뜸라 시중한 연주이나 처모르

야녕이비 두고총총소 다타치 저거 산지능 좀반 된기나 나총시비 가슬림 층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하지 당디 리비 가르콩근아 시스템 제로라 진두나 가노 능기서 시스템 저 요가노 그리고 총총성마 무기다 등이 아 딱 시스템스가 유과지 아 호주가비 니나 지세고도는데 제도고 지시요 대한친인지나영 나총시비 대통합진 시리 시파 대통합 잘롱종존디 슈왕안도 모스가 냠주의 고세고노 젠시스가 르디스고 다나친 헤마일란드가 등아 아 시스템 호주가비 니나 지세고노 니친연주일

야, 형님이 두고총총소 다스타치 저거 산지 능진반데 인기나 나총시비 가슬림 층근 지기티 참바 리비 스카르 콩근아가 고지기 요노가 나총시비 디텅 진히가 촌니 시바디 텅 차롱종거 쇼아르간데 모즈니 냠죽시 고세코노 다디 텅급 진히 에르딘데 지종 모즈 조조예 드나 두고총총 친년 주 한친닌지나영 참더 처마가 영년종아 리와인 Ari dana chi dib yin de sibi di tang di sige du nang yi giyo nar. Siba di tang ang ca long shong yun de sige da nang gig zgir la. Siba di tang ga gu ni ca long shong na da zu nga chi kachu ga pek sim choy niig lop yung ga kar ga jim ji da gang mang zga lang san yu gari di yib zir zi ga la ka ni da lang san yu ga. Ari dana da zu ga siba ga da di tang ang ca long shong yun di shuwa ngan da mong zga yu zi. Sipi di tang ca long ga kar ga libi ja chal mak di tang, sim ga di tang, ribi di tang, di han chan ni kar ga kazi ga di tang, namo ga shu gwa nga, namo zga da kar ga nyam zhugi gu ga si. Tana thomar in jina chi mak di tang. Tana namo ga nga zga mak sik ga ndim gu no jim chan jina yang chang ma ga khisil dar, dar ka nga zo luk chi nda xi ga xu gu chi ni, na xu tang chi mang ni. Tamuga niyubzga chigo ka, didangna ma ririglagna kapar, zinchil, nyenchin, da lukchin jaman natsuk, di hanchini yung labchig gur, da shiga mangaz yuk, di jenga shiba mangaz, da chungdi niwili kargi yungjibra nyidribga, da kargi nanda yoni, tamuga netri yoni, da ingina yung ngachi jalam gangmangni erigitabka. Titang na shiba ga mga di tang da song shiwe chung da gachi nang gang gang chan zgr. Titang na shia yizgil hob cha shigma taqwa ni da lu zha, lu nga, lu zhig jeng ga. Shia yizgin tang cari nga chi mga di da hob cha ga guo zhig tar da. Yang na kem sang ga guo zhig tar da shibi ca long ga chi nyan tang tang bi guo ni ni ga takshili yu, takshi ga gachin zh. Ti han chi nin jina yung takshili da tang yang zhib, nye zhib gang gang zg yu ka. Shiba di shukwa na tig ayo ka. Di yung shi gati da tingi di thuni kirgi manji yung na yung zhigi di yu da shi gachi ni tamo. Pama ga shi ayi yung na shiru da da zu shi gukpe ka zhigna chukwa hui cha shita ka zhigna chukwa gang tar nyewali na chukwa luk zhun. Dan di zizga zhiga ul sawu, ul zizga chukwu namu ga nga wani manta na shi ayi karma dan yung na zhigzhiga hanchin ni dig mani ni tamo zhigra la. Da zu nyenchen la sukwa namu di na karma samchik hana dhamma nyingka. Titang na siya yi ga kirga da nyingchen na dhashtang ina chukwa kirga warga, warthag. Yang na chi li shanjir gochi siya yi ga li shanjir tanga kirga ndiktang, hui cha dhashtang. Ndi ingi na yang kirgi tsangrigtang thambi kirgi warthag sig yo ka. Ndi shuwa tsangma ga dhorhang yi gyudag si gachi. Sige ni nda guomsi, nini ingi na kirga di tanga nri yo ka. Hari, tana nyua mungi na simga di tanga ri. Tarku da tsangma ghi xisil tar hama manga zika shiba ghi jingzhin da ziya zika tangtuli ni dan jantzula rang zhinga tamo ga namba zikra la titang na hama manga zika ranga wachigindi lobjung gisho ni da ganli namba jay gair taksawi jimzhi zika lo nandu ku nanda hama manga zika yang na gergi manga zika ndo lo yang ri ina yang nga chi shur chigini shibi Sengkam ga diyan tang diyan shiga dhur nang yi ju. Shiba ziya ziga nonshik zhu ju mang zhig na ta nga zo shiba ga sengkam ga nai. Sengkam ga nai zhig yin manga zhig shung ga yu ni. Tamo zhig. Titang na nga zi ngi war da da lop zha riri ni. Da di tang ga yang na lop su. Di tang ga yang na sengkam ga gir gin. Sengkam ga man ba. Namo go zhigi da ta ngi shiba sengkam ga shukun zabdun yi ju. Dakshiga gachinan gangang chanzgir. Nda yinina darkab loja manga zika gochiga yika yoni senkam girgin, senkam manba nda gochiga datingi chamdagdang wachiga warga senkam da nyomchiga chiga yigoni na. Girgin tang thoma warga senkam da chiga nyomchiga yigoni na. Thoma ga chiga senkam da nyomchiga yigoni na. Di shukun zaftun yigono yang shiga manga. Nda yinina yang shiga gachinzgir. Shibi senkam gandanda shungono da achi mungtong laksan yini matzil shibi detang dihanchini shibi tsesugu yang dan jilaka na shiga nyenka chaykona manga zga zi rigyok. Tani xinba mungi na ripi detang ra. Ripi detang da tawazga tsungi na darkab shorzi gargindo shiga mangni. Tungwa gargindo yang shiga mangni. Zuwanda zichi garg da gusib. Da njina gusib garg zu tungwa nda shiga manga.
대나 하마 망아즈기나 축구 강망즈크 단디 커거 판니 아 영나 커거 니완디 마르트가 됐던 시아이 태거그 지치거근도 인기나 통근 축구 요니 더 뭐야 시그망 다크바치 다 세트거기나 축구 영나 고습거기나 축구 강망즈 아 다조가 세트운데가 커와 저기 영난 더그 커와 코나그 좀 누가 더무가 동화그 시기 용용을라 망아즈 크기 진지른데 립디기 됐던 게 리누가 동화그 영나 진지르 그게 놓친 거 시바게 통고 치카와 단디스와 시기 냠주고 있고니 더무스 그치니 따주고 고습 거는데 통나 시바가 리반도 소뚜글고 아 니엔 카요니 시반이나 잘롱송주 니스와 영 노바요니 아 디한치니 시바가 소 아 소 아 다크게 인데냐 양식이 버그사진란다 아 시바게 데이터나 시그노니까 디한치는 이제나 진지거리 그 동안도 망아 통주 망소나 아 시바게 다크게 리츠끈는다 영 중구요니 뜸을 디노 쟁글호자그 영 나치 쇼르지거리 동화거리 능기서 고습거리인데 제지긴이나 당고난도 이다등이 시바 이제나 디진터 그게 리츠로 종들 디스흐슴거 리츠로 종들 도자게 니르 카르마 디치 아 단지나 카르마 뜨기지 너무 스가인지나 그게 리스크는 게 인지나 영 리스 제지 뜨고 그리 아 로니 로치니 루 뜨거 시바 존 영난데 참만지나 영 로리 인지나 디토트 시바가 가츠 근데 죽고 요물 영나 리스크 인지나 잼바치기 요물 아주 인지나 린저스가 근데 이슈가 인지나 영 특수지 예조다 영 시 개치니 또 무슨 디초니 카지기 대통 카지기 대통도 공니 시바 능진데 다다르크 아, 다 호암질 샤팅나레 자퉁거기엥 시기 나만 하츠요탄나 르그드 시바그 카퉁치크 다 그렇게 자퉁거리 쇼르지기긴데 시기만가 니슈가잉 시기 냠주게죠 시바 참마게 디토그드 아 랭그유가 하마글리노가 사만드 사주 아 디한체닌지나 아 쇼파라 고무차 가능 정마지 사마시토노지기네잉 그렇게 쳇존점스가 가능 요과이시야 찬릭등 탐비 루과트 탑등 영나 칼르트 탐데인지나잉 유코즈긴지나 아 다인지나 희주 루리리 토미 카지가 디텅디 제스 뜻스리 주자 그브람바긴 시바가 자동디 시그 땅둘이 고노가 시캄도 무슨 쳔가 나시시피 디텅디 시그 니월터 인지나 아 개첨부스가 쓰고 리티나나 시바 땅 조니 디텅나 야크 그 마왕 땅 리와 노쳔 그 첨성라 호자 만지 초스팅 그 지게스 쳔츠 지슈 강문 그 냠질 때등이 시바라 조니 디텅 차롱 그 코리 고스 쳔 존다 가치는 건강 쳔지 리티나나 지 데른 그 디텅 시샤 너무즈니 참조주일 아 텅디 디츠가 건가 나 송시비가 슬림쳔영 동첨더니 주그랜타 아 더나치 켈리니가 인지나 지금아치 주일 조고청청 창마가 당디 희사 담질 아직 만족아 연락식 좀 당디 인돈즘바 등 좀직과 보호자기미 좀직간 그러와 살게자 희노르초 다르과 담진초 시집 다르과 응직 세랑 소노렌치 나초림츠나 지마그토니 양저트교일 더나 조고청청 창마가 영이월도 희고노스고노 나중시비가 슬림츠나 고디오노가 희샤그르 아 디한체니 럭식거 나창마 아직 만족

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勒西尔萨仁杰尔阿杰
당 산이 도름 도브자지 이제 팀에 연 재원 체제 외식의 내계 론친 연 재당 중기 탄초제 초수 레덴돈 연 재조비 당당 워컴 당가 팀에 중국 도비 정습한가 환지 데문다르 야크니제 킬리 레르게 만나서 뭐 득질하고 팀올아시 쇼니 지엘스 남덕키 즉튼아랑진 담비 제리 사무시캉 중국 땅 연지 디나랑부 스탠지 임비 쇼군께 탑지족 빈델바 페이지스 동아디 야크니 땅 잠능나 촌나 돈양 갈친 담브른도 쇼니 지 야크니 경고 틀비 탐몽 스타츠랑 임부시 바당 탑지족 빈델비 토미 셈든 땅 군질의 제일형 제 향수비 진총시디 갈바 터출 강덕시 바당 판츠는 냠디 땅스다 배바 마중아 제리 제스다 동바 Jechi Lidun Tien, Jinji, Roli Lachinum Shidi, Tamu Peji Dang, Zamlinga Shivdi Dang, Stanjak Lashkandetung Gisir. Jimu the Domshi Hu, Tarum Jungu Dang, Yenji Kilipi, Gurchu Jitsudi. Tajikistan Jessenzin, Lachiman Chi Chi Nir Jinyan Tantun, Mengi Chi Tunkun Chapkunse, Jansula Rabdan Rambir Chayola. Gula Shabin Jew Chen Yamli La Hunum Shaggy Ser. Lahaman and Yendere, a Jelsa Dushampini BP, Chier Gemtel Peji Lashkandetum Shibi, Nishton Jovjilini, Nishton Nirjili Warje, Longu Chin Gachu Jesh Gabjavi, Turm Jesula Shiku Shager. Nibi Lungiran La, Gachu Ditang, Yamja Jesuchi, Chi Ledun Jesuchi, Chin Gachu Jerem Latani, Chi Tongkong Jem Jansul Tashu Shepper among Jestambu Tang Yol. Yanyang Gula Shabi, Chi Tongkong Chapkong Ser, Narvjin and Zatak and Jansula Raptan Bayobi. Jayu Jan Yamja Jesuja Jemtel Peji among Ben and Wanger Shepherd, Gerjazio Ser. Kif Antona. Manger Gula Shawur and Narvision, Mertermber Mumper, Dinger Tuncha Dang, Sanji Dichime Badang. Mumper Chi Tonkun Gombia Neu and Harley, Jedit and Dussel. Tamil Tony Dang, Jetting among Jitiso, Sartre Tony Japeji Legion, Chi Tonkun Jagimkur and Harley Skandetunki. Shorter Namdin Jertolishon with Tambadang, Chelo, Chorum Shava. Tsungi Jim Turnduas Jerchen Rangi, Gula Shavi Chi Tonkun Jan, Jansula Narli, Jacher and Dujin Yoser. Lahaman Jitantona. Jansul did the Tushul of Shechel, Gula Shavi, Narli Hobiguni, Chi Tonkun Chabkun Janamli Lachinum Sheki. Divi Tajikistan Shorty, Dushan Pi, Chi Tonkun and Atuncha, Domsi, Chargins Gibi Dijon Badang. Chi Tonkun Chabkun Selector Shijan B, Gachu Lashkin de Tonjon per Muscle, Shosu Sir Tofu, Tanjur Tang Lagri Shidi, Tongi Jemji Narli Mambu Tober, among Shetan Yoser. Kif Tantona. Dastani Nishton Samchili Jiji, Gula Shabi, Chi Jerum La Charangosini, Nyan Jivjan, Zachar Tangerjan B, Chi Tonkun Tajan Jansul and Yam the Tachoshegi Ser. Chier Gemtel Peji Lashkin de Tonshi B, Nishton Jovji Duni, Nishton Yerjili Varje. Longu Jing Gachu Jesh Gabjavi, Turm Jetsu, Tin Nirganyani, Tin Nirjin over, Dushan Binitsu Jershel. Jetsu de Luan Ninang, Tangri Pejin Badang, Tajikistan Seljungi Baby, Dushan Bi, Chi Permsi, Bi, Jindun, Romsi Ok of Shangashil. Jindun Timuin, Nyamja Jetsu Varki, Nyamdi Latani, Chier Gemtu Peji Lashkandetumbi, Longu Jing Gachu Jamunben, Nimbab Sheber, Nyamdashkandetum Jershel.

0: 그게 그야 지금 마산이다마 되나 그 중앙 리콘데야 야라 야스지나 총노리 샤무샤디도고 샤노 마산노 디도고 라카니 그마시나 총노리 대단 그 주디 대응나다 치즈나다 다스는 던딩디도고 하라 훌렌지나 지 아자증 버게 돈드그나 죽기 쓴 지 하치가 버게 돈드그나 죽고 지 도모이나 그주야 지 때메디사야 지 고자 지 시기시나 마샤게 지 매끼 장고 도메지나 양가 죽은디야 송초나 무시동노리 고가 죽여 왔다네 말이 도모저리야 다디야 체니 치즈나 다디야 당가 죽은 덴드기 고런라카니 너무 다 뇽뇽즈도 셰 죽은다 근데 한 체니 치즈다 마츠코다 마카 쭈 치즈리즈나 다 치즈가 판토케즈나 지니다 뭐 죽은 덴드시나다 고르물레는 말이 지니디 안녀글라카니 디초그는 언더리 디초그는 언더 치즈리즈나 다 후엔진당가 죽 다랑기 니만데다 지니가 용이다 자실라 치랑가 죽은데 용은 덴드기 치즈리즈나 다 다른 친구가 대파숑데는 거 주고 도랑 땅 거 주고 돈던데 다 특실히 한 돈지.
1: 그렇지.
0: 다 뒤쪽으로 가는 거 주고 뭐야? 어 동촌 시즌 다 지 저거 또 뒤쪽 통통 그거는 거 주고요. 단단 되게 상 돈지.
1: 그렇지.
0: 대한 전에 다 회는 지나나요. 영야라서 지 창강서 야라 되지나? 저 뇽뇽시나 잡았으니 망아시나 잡았지.
1: 그렇지.
0: 되게 뒤쪽으로 가니요. 망초 강마지가 뒤 그 뒤쪽으로 가 그와 걸 말이. 당가 중딘이 다 드러나 드러나 나카이나 나카다 그냥 대파 중에 나 중딘이 셀리 딱제다나 단 죽느리 다디 초콜라간 도무지 성글라간의 치즈리나 당가 중딘이 단디스나 하츠르기 다 치즈구나 다 홀라벨리 데던 하츠르니기 다 세는 거 같이 아티즈 니에니 다 자정 토군이 인지나 다 게부나 축고 게무나 축고 다 셰치가모베 딱땡 가모오키 데 게부디라 냥구기 게무디라 냥구기 Tengene ona ta kakra ona ta ta dikten deshele ona ta ta pulonge dey dongu be. Ta di na ta ngachun di ni ta chizgun ta tonga di yukwa ta chi tsukwa di jiga chi tongi tika. Ta chi ndewa ki zatsungi ndewa di nala ta chi hara chung tsukwa nang manju ju shi. Ta lukpa ta khulan jina di zawa niga chik shahi zi wachina. Ta di shuni ta ngachugi ta mbepa namu shi ta shahi ndi nyangma ji. Ta tomuzki kamwang laka shi di tanga ta nga chugi chizguna da gurmuk chizdang na likawa na chugi da chongje dang dhamma ndamuzguna da dhiyawandi da nga chugi da chizguna hachirnik dhiyawandi da jiga tong chizguna diri da guna zhina nga chug chenzi chukdong zhina da pechir da khaa khaa chigzi songdang chikchiga dhikuni zhina da chinti chugi songna na chikchaga chua roo guchirbe chua roo ni dikshidala chikchiga da panchira harchira da gada yochira hachiran yujiran yujimbara Da sangi da kuilani achi uzi inzi na na nizhindi dhugu da hachiran yujiran yujimbar. Da dhigi maasung na da dhigi yang rgang chizgira da chizgira chinzang dhe na chukgu da ajin zi dhigi da yang jachung dhe yang mashaagi deshigiri. Di lagan da nga chung dhe chizgira da nga chukgi da likung dhe vlong na kuilani zi na da kha chigi lika li song ji kufni ji tang dhamma dhamu ina nga chukgi likung yang chizgira da dhengi kuchindi zi da kuchukgi likung dhe yang amankang na chukgui. Da kuilani zi na da Kuilan jina lika waz suma lika zi li, dini kufni jitang dhamma zi na yang, nga chug tsigun ta, dhiyo likung yang, xena chung zi. Da nga chugun diyang wata, nga chugun dhengi kuchu yang, likung di, jambaga likung ki chamu zi yang, nila kani jatin chamu zi goni no. Jambaga di mahina nga chugun di yang, nantar ni, xe di yong, vi yong ta, nga chugun jeshtiga, likung di yonu di vi yong ta, nga chugun jeshtiga, dan di anzi di dhengi kum tomuz ki jin tsari, jing diri. Nga laka ni chizgun, da nga chugun likung di yang, shasa zi yonu tsa. Da likung tsangma, da nga chugu gongho zongzun jina, da da sangi yaran dendriki kundi lika donda gangma, ganga tkida na nga chugu likung di gangvi tangna chukmari. Vi yongtang, da kuchula nga shigi de tanga, da da sangi donda gandhi yarsi yogundi di, kuchugundi chagi jachani na chukwa, kuchugu lika, da chigi tkka chokundi lakani, da zizma sishin rama, di sheli de tanga, da donda gandhi dan dendriki na mushi. Tā hātsar nīgā tōsū tāngi tīlā kāni tōng tātī yōkwā yā jīgā yōng jū tī kī tsūgurī.
1: Āshī.
2: Gya chīm hī fhiyā.
3: Jīng tār chī chūg chīm zīng chūg nāng dēm chūg xie kīyōng nā mēng chūg nyam chūg gō sā gāng tāg zī yōng hī nāng. Yāng nā chū yō lū mēng ā gā xia bī nyam yōng dā gā jī dūm chū nī mēng chūg lā xiān dō nū gā kā chā gāng tāg zī yōng hī nāng. Tī shūg nī kāp dā rī fhī nā.
0: Dīnā tā ngā chūg dēn dēn dhikī yōng nā tā chī zī rī zī nā tā rōng tō mōng tsukkā mōng zī dēn yōng nā rī nā dēn dhikī shī nā tā chī zī rī nā tā hā tsir nī gā pū chī gī. 다 글랜지나 시체 골무 찌당 드라마 아자 전이가 더군 드라마 다 송도 리카기 골무 마시나 데게 군 드라마 데나다 부치다 장르스터게 지게 동어스터 지게 츠카나무도 고 데나다 덴드기구나다 데니엔 조군들이 데 단 덴드기 이기 불로나 다 치니기 다 하츠니기 불라랑기 다 니엔 조군들이 대한 신문이 온통 된다는 그 온도 돈통 뒤 특급적 온통 돈도 좀 남바글 속나 대한 라간이 영산의 말이 가는 걸 하는 말이 가는 하는 말이 대한 체들이 다 대신이 당 주시고는 당연히 리천대 질리대 당다 어느 정도 먼저다 치즈 다 년 죽사즈 치즈 오기즈나다 그걸 무치나 죽기 리카스나 죽기 자정이 그분나 죽기 하하치나 죽기 제 총수제나 죽기 다도 요나다 치즈나다 이기 다는 게 자득은 주주 다 망아진 대용나다 아주 이런 동안 속을 쳐서리지나다 그것이 이기 머신다 아마 다 그인 디 머신다 아마 게 머신다 아마 되나 좋은 말이 땅이 망운 대용나다 너렇게 오나 치즈나다 자청라카니 이기 머히나 총제나 초야 이기 마히나 거름치나 초야 되는 말이 딜라가다 치즈나다 이기 초른 게 게티 머히나 손다 이기 히니즈들라스 자득은 주주 사우즈은 주주 원래 거름치나 거름 쳔무즈 지저고노 니카즈리 손나 거름 쳔무즈 쳔이노 총수제나 거름 가정 쳔무즈노 딜라가니 사라가라 지 다주다 손나다 던디기나 죽고 야라 지가 뜨게 손나 죽고 다른 게 자카 딜라가니 요너리 대신에는 다지 은여 정사이야 은여 가정이야 도무즈기 무엇디데 다지 차니 손도 돈도디 남바즈기로이 손이 야라 뜨고니 도무즈나 자 카이나라는 게 오늘 말 다 니케 데와이나나 다요 너무 요과요 과요 온고는 말이 다 죽은 아무도 못들이야
1: 과정지
3: 레이닝 그나바 본이 초초 이렇게 랑 중클 첨진 주가 맘은 남지 바 런던 야급 셰바 능신데 돈비 교회 신잠즈 셰타 지니 오히라 하니는 거라 고무 주노 니니 자청 토르구노 디헨체 그다롱 리카와 그 송에 리카리 찬노 지니 고무렌 특메노 도모도미나 가슴 잠즈 셰타 디나 더조 어조랑조 멍츠크 냠조고사 금드요 그즈나 중화 마마 진팅 야크브 그 잔침 희샨디쇼와 로중즈가 가즈기죠 샤그버트 아망은틀 징은디쇼와 냠조 세균데 하징 가치그 다 점느 근던데 마츠만 다니 님노가 너도군데 비저중다 땅이 아치 아망은틀 징을자 드니 자청 토르구노 게데 리카즈리더나 데고모테고노 옌치 무니가 던드그리 토머 조보라즈 사와라 고무치 온는데 조 디와나 덴흥가 이케 요금에거든 사우즌 주고가 디헨체가 치고모도 하라 진노니노 아디가 트라시노데인 사사드드리고가 다룬 디메츠 디가 케포드드고드라 사우셰고가 디헨치니다 그거 디철 디초드드고다 남즈가 고모도 샤 통고니노 루스므나 루스므가나 로니그나나 니그나데 하징게 체거 레조고 남바디 한치니 자투르그 쇼니나요 토물 친야티 히치클라갑자게 틴튼 치크토니 자정 토르고노 디 한치니 마멍 첨캉아소 히티셰리 자정 토르고노 도모 아직나요 만자와요게 디 한치니 자정 토르고지 조 아랑급시바데 취도 보조지노 디슈가요 시게 냠주시고게 디 한치게 노르스튼데 도건데 판치나 고고노 디슈가요 시거랑 니케 냠주고 사리 디 헨체니 자증 니가 드이다노 디급자 드니 자증이가 토르송 누가 자니가 노스는데 도고 판선고 주슈와영 하징게 냠주시고 사리 드니 자증 니게 와르게 아월룬 크다노데 영시게 냠주시고게 년크나바 디츠기응기 통디 첨리당 줄림린친 돈슨드닌주고 렌친디 좀주바 등 돈즘바 등진 초모인 좀증겐크와 사제자시당 자시돈주인 후다클와 담진초인 지키후다클와 아근트 체릉당 손음린친인 당아 지민렌친은 아초 영진질에 다디모
2: 소문 메익순 맹고기 체라 잔틀시도 디치는 이제캅스 드실당 아니실 치망비 디르크크엠비 Jachil Likung Ji Langkur Chema Chongsim Ji Meksul Rikchi Cha Changman Dang Gochul Dinav Gari Yomi Sogla Shibshir Naimu Shar Gi
4: Tani Beijin Ji Dizilu Jirgu Yin
5: Sonun Oshkil Lungchen
4: Sonun Oshkil Lungchen
5: ཉམ ཁ ནམ པ ཆེ ནམ པ དེ མོ ཡིན ན

야 조금 남았다나 고뇌가 지란 지들만 전에 속을 넘비르 세든 창수군고동의 냐모데 냐모거로 용진들 드나샴니 고브드군고 참디 럭키 르만 드고 찍을 넘비 얼군 공부 연한 통보 메신에 망을 지인 망은 대응 소소는 참디 럭키 사그럼 양나 갑지미 리스나 류아샹 켄체 쪽보요나 감디 디소통 고르급 담지 신이 리스나 페퍼 갑스시 양은 이렇게 리스나 하신 게 미나 마치 샴님한테도 제적

야르시딩 그 상글란디 테난 참데니 나바초그 먼트 덜마데친 초글랑비 아몰레니 아모즈그 지그팅 카메라 치스미 오스군달라 산르스

0: 파치르 마슬 바리나 디다나 양 지그 디시란 코린 당즈 자위앙나 오 지그 샤와 감모 더모즈 그 드비다 지 치송 즈근 도르틀라는 게 지 신줄스 지니 론줄스 지니 더모그 돈드가 욕
1: 김이라 다링가 우 토송 다 사칭 그 고템던 점디 다 랑그 랑그린든 침보즈 좀이 담이르 침보즈 좀이 띠온데 Tehiri tazu tabashkab tada rungum chargiga nana ta pofchim lorim ziyuun di naqka xayiigin dada pasim soqwaz diungu samchigin dama di mizu chiru onari washkab diya.
0: Hari.
1: Washkab diyan dama di mizu chiru onari tevjinta ta rungu jihka yigin dayan parchir ta rungi chitsu tufchiga yiyang kati yiyang ndar nigi shiqla shiqla shiqla jiamdik chirayi.

0: 不正是个烈焰很更些阿郎吃了牛鞭你们同步谁谁接香味都是些味我们不是一味出嘎真是出事体味红啊等不见得查瑞斯个人味没多快乐头是个人味存能特等把不人人就我们是阿家人人人特别是个啥七七人把味得个没几是历经给着咖啡朋友牛肉给咱就把这是个弄简直把你提个吃的那几个人个那次那没办
1: 你个果断些子嘞，小姐呢？姐，有钱不老的，人些啊，钱些子呢，那个呢，土有那个，那个总有那个些子呢，但是个存钱农不得些子呢，他说话是，你些子呢，就实在，就买个那个些子呢，啊，干钱的，等等了，再提个个，来几个些子呢，女的，啊，你的些子嘞，但苦到是为些子呢，啥钱的，啥钱的，什么之类的呢？
0: 立即被称为个车子呢，所有农部，这个车子呢，个人很全部谈不清，个性可就不是比好多当单吧。好多当单吧，是嘞，那个郎亲的牛们吧，是。郎亲那个牛们吧，他们这个车子呢，阿拉八个车子呢，牛们同步啊，那个车子呢，开车个香味真的是。啊，阿拉八个牛们是那车子那么啦，阿拉比牛们车子呢同步当单吧，那个车子呢，开个车个车子呢香味个汤呢。
1: 啊，看木啦，那木为呢？吃的呢，是好的当子。哦，郎亲的牛们把个吃的呢，牛们同步的，阿拉把个牛们的三十个个子呢，啊，生气他们这个出息，他们这个吃的呢，啊，十个个子。看木啦，看木为呢？吃的呢，十个当子。么子了？在里面啊，孙木个唱完的是，啥啥声唱会，我都是几个人就当单比，三五的，三五那可罢了，可罢了，我们不是几代当子。
0: 아뜨무그치나강스젠그초실스군노상기레아상기야남스 안남브르데피치르나 刚一日子呢，真的讲，真的，就像根本是一批，你们出现是。那你那天这些困难的呢？日子就提拔那郎亲，就你等给我们谁吃的呢？啥半个？啥几六十那送了几个团长？你个几个谁的？但你的这些话可都看见了啊！不成吃的呢，苏里个卷香人得吃的呢，我可是一把。个郎亲的牛们把个吃的呢，你们同步，那把个吃的呢，你们同步，那样吃的呢，啊，谁吃香味个汤的吃的呢？到个大概的该那吃个东西。
1: ti-ma-se-ka-ta-tam-che-che-ra-zi-na-o-do-ru-ji-ga-ka-pa-la-ka-ar-ji-ni-che-ra-zi-na-a-ta-mu-gu-chi-na-cho-ka-la-ga-na-ta-ni-ta-la-ga-na-ta-ra-ki-ng-ka-ra-ta-zi-na-cho-xe-ta-sang-gi-ri-sang-gi-nda-ti-che-ra-zi-na-chi-na-ho-wa-ta-mu-na-m-ka-la-chi-ra-a-ra-wa-ga-chi-ra-na-me-tong-da-ka-la-ta-ra-ga-da-ru-mu-ga-ka-pa-ra-chi-mu-ga-chi-ra-na-chun-na-no-mu-ga-da-chi-ra-na-ta-ta-ma-ku-na-di-ta-ta-chi-ra-na-ar-da-ka-ta-m-che-chi-ra-na-ka-pa-gu-ng
0: 나 가사가나 그게 저랬나 와 그 아 틈멜릭메 그 샤왈이 인주고니 아 흐뜸쨍 그 저랬나 흐뜸추 그 저랬나 샤왈이 인주고니 너무가 네즈기엔스 들은 매 체크 저랬나 아 자브랑 쓰고가 자브랑 쓰고는 친나 아 릭냐리 아 뜨기친나 어뜨득거스 어론즈는 그비스 어론즈나 찌라 찌그 그반든이 저랬나 용노거스 쓱사남스 녀라 니 탐지다 진짜 뜨그 니 탐지 녀스지 탐지다 아 치치를 그랬던 발고겠 뜨다위 니그 진 니그 진 니그 진 고그나 리치나 지우 아 게르나 진짜 길라카 길라카이로라 아 카위로리 어 카그 루그 쳤나 거든 튼그 풍옥풍화 탐지 쳤나 니마가 어찌 끼가 중국좀 봤다르 서르시 서르시네 봐 팀에 체크했나 띠가 쇼다 다치나 녀시 띠가 다다다치나 금도네 안 되게 치르드나 와그 녀게 치르드나 강 어지긴 지기다 띠가 좀 그 뜻이 안 그다 아 뜨쟁 그 어저 그 가는 그 아 론쟁 그 급발이 용이 치르나 뜨그 메시 뜨 가기다 치르드나 니진에 지우 다음 체크 치르드나 쇼도 다다다치나 쪼도네 너무 그 치르드나 가니 지기스러워 아

탐지 제치를 늪비디나스 아 친늪이 다 좋지 자크르 그 쇼아 탐지 그지 싱그 여러하게 친이 지르다 름부치 그 어둠마 감 총총 뜨무드가 내다스 디나니 지르다 어 나츠 총총 요노그 지르다 사다스르고니 총어르 총스고노 나츠르 총총이니 닝아 사다스니 아 지그니 지르다 로인 마트그니 너무그 지르다 저는 마즈 지르다 요 그뜻이 지르다 키티뇨아 원정 대히 메티스 니 지르다 니스 제마드니 그 지르다 아 무히가 메스 아니스 지르다 니 아르그 마뇨스 무 지르다 아니스 아르그는 마 메타레스 원정 세밀데스 세밀마스구노 다 뜻 즈무 나음디 지르다 초뜻 지르와즈 그래 뜻이 지르다 창마게 셰고 그라 원정 다치 다치 셰츠 사지나 따따와 그 세밀마트 무 체메 아 너무 지르스 세밀 마트 지르나 즈무 나음디 초뜻 지르와시고 멈추고 요도 저거 대로 그거는 요도 저거 그거는 게 지르나 요새 담지에서 그거는 무그나니 아 모든 담지 그거는 초뜻 지르와즈 그래 뜻이 지르송에 다 지르나 담지 그 아 지우 담지 그 지우 요도 저거 지우 요새 그다 지르나 하나그나한테 군이 맞체 카그나니 한테 지르나 저거다 그 아 하나라 티션 지르나 능글이 지르나 데터르 저거 그 어저코노 뜻다시르나 타키꾸뇽아 뜻은 데리 어 뜻니시르나 라민 달린 공아이 뜻이고 초 라마나게 치르드나 다그 라미 치르나 루탐니 안다 다그 라미 치르나 루탐니 너무 치르드나 르드고나 치르드나 크시게 치르드나 얌첸 치니 너무 니지르스 최대 인들의 뜻이나 라마나게 단드 담차스 된게 나라 담차스 부 건강의 뜻이나 어

그 다지 제코노 위치르나 세밀마 뜨무 위치르나 와 거랑진체 뜨무스가 사다 세코노 니가 추와 그 아주 첨부 능철학대니 아 랑진짱리 뜨무 위치르나 사르튼 그 아주 키 샘들라 뜨무 위치르나 냥인 그 아동한데 때르트노데다 때티나라 치르나 원서티가 얌첸든다 트히비스 제부띵앙 거래 세코노 어 얌첸첸 그 치르나 니인데 다브라스 Yamsen Cheng Chirizna, and it's in the Tavi Chirizna, still the Kinogos. Jitting the Shepus Rezna Tawara, Tawa Chambu Tinchina Hinta and Ukravi and Isiris. Chizretisna, Gesser Chirna Jitting the Shepu Tawagas, and in the Dratans, Yilin the Drat, Tigger Chirizna, Shawan the Dachirizna, Martina, Dachirizna, Ramag and Dalingovich Rizna, the Rinochimaris, Tang Yamsen Machigas. Jiu cholayang chirizna, chutavi, jiu tambalayang chirizna, wemil sadasin is a good chirizna, ilan yang in chedon at the marriage. Then at the chirizna, yam tari chirizna, needs and then there are tricky, jitin chishi, puts on a ting chirizna, and who had you be chirizna, and this is a requisite segunum. Not the day. Tandani, yank jenginsim. Jembi a canton to the yoga, can each than jumba canton goes to quit on the Varga to dash in the madizi. Then a madi is in the end. Transu Londo, we say Chancy, Transu teachers on Londo, because it's a quite answer. Then a young child in the organ data did on the dinner children, a divisi change the end, you guys again. Reached and big kidden days. Yiki Yamba say Changa made the Guga, Sambara Joan Yachina, Ranjin Jopi, Jangan on this, still a Ranjin Jopari, teaching a Shavaranjin Jopari. The Tony Children, Mangi, pretty around she treated the Guga. Mung remote the monkey chitin, a remote is quite on the United Nadis in the end. A new anachina, a new samba, joe and the two, Ranjin Jopi Gendry. Two times chitina, one serpishung genti, yet you are. Ramin darling, goi, a little yamsin chivati is going to get his own chitin, yamsin the natural key, she put in for a year, going to get Pishung Jangan on the china, one serpishung genti. The new chi, Tonsin and Yashi. 단신의 녀는 나요 총총스가 스무고 렌성게 치르즈나 핫만메 비슬 아니와이나 치르즈나 조우라마나라 란드위 치르즈나 쭈그쭈위코르 아 심바이나 치르즈나 트린 렌성 당 조우라마나니게 치르즈나 삼바 칭튼쇼위코르 너무즈게 스무고 티는 그 동위나 치르즈나 트그릉니비 라우네스 테친이안 지크르니스 안녕라 제무젠식이나 탑 건기는 시월이 예스군 느낀지. 디 나든 치즈레드나. 어 사트그르나 요누구 치즈나 라다이나. 네 치즈나 그게 트 첨부 첨부도 요나라. 탑등 진출의 대마그군이스. 림바진트 다무이니 치즈나 아 니그정 구준브니와드레스. 아 뜨와크 좀 카사모레스. 원정 치즈나 라등 흔트 치즈나 트니나 다우노. 네 다비 치즈나 아, 안녕라 지무전식이나 지그치르즈나 철득득이니 이런 게 치르즈나 안녕을 상해. 안드다베 그치르즈나 라운드다. 다 치르즈나 전투지 말이지. 후인적 지나 치르즈나 니즈그 안녕근 아치 지무전즈나 메근 망근 관주다. 어, 이런 거 안녕근 아치르즈나 니식 송나 아세지. 아, 공초 그치르즈나 시르든 그 메시진데 치르즈나 식바이나시. 다 탑강 그치르즈나 때 아, 시긴 지지. 니드 치르즈나 소탑강 나오네시. 소트메거 지금. 대누구 정거 어 저우 라마나스 치치르즈나다 스다오르송스 스다오르송나 드치르즈나 금보아 진치치르즈나 라다시크노 치시아치르즈나 코트크레스 드치르즈나 사트크는 거 치르즈나 라우즈 마르토 트니그 라우 마레스 대나 치라다 드치르즈나 좀주 사모레스 다르타 치르즈나 킨드나다 치르즈나 냥은 마스아 아 그게 치르즈나 냥은 저 사도 요노스레드나 아 아른 거 치르즈나 뿐 말리스 군은데레스 On Balin de Yena, Dachrizna, Anuma Shirizna, Dachi, Balin de Chrizna, when you get to Adam, Tanig Chrizna, own de Tuada, Ashginita Chrizna, when you get Amui, Dachirna Chido, Sadachrizna, Chumkin, Dachrizna, had a pargo years ago. Could go to the two shaking at the movie. The name Yanka Jena Chrizna, come out on Uchrizna, a Trungani via road as you got it on the JP engine. 드니 오나 치르즈나 터친니 안지 크르니 이즈구가 어 뜨치르즈나 유엔드니 안지 조피 젠지 어 심바라 조안디가 치르즈나 디조크 젠지 아닝라 제무 젠시그나 탑근긴 시버지스 그거 조샤그 뜨는 오마 치즈레드나 어 트니나 오누그 로운데 다 치르즈나

ngin jong ka ga ge si gu no ti ge jo sha ge tu ngi se di dang ai tu no ma te di dang ga di dang no gu chang ge hui ge gu ne tan ge hui gu ne tan nan di nyang a chi zin na di ju ji jian te zhi ji te ne ni wai na chi zin na ying mi dong ru pang wa yi si zhang du dou qin de jo m xia si shu li jie wa ni ban ne si de ge su mi jo ban no zhi gu gu tun chi zhe de na o zhi ge jo un zhen zang se gu no di ge la ying ā, jīwū rāma nālā chīs nā, tam dā mē zīwīs. Tam kā mē zīwītas nā, tāng wārū sī gūnu, tūmā nītas, gūngū sī gūnu. Gūngū chīs nā, pāngwā yīs, wāngwā nā yūnu, ā, tā chīs nā, tāngī nā yūnu, chīrā chīrā. Ā, rāng chīs nā, wāng nā yūnu, gā chīs nā, chāng rū sī gūnu, jitā. Ā, tī chīn jī ājil, ā, chāng gā rū yī chīs nā, tī chīn jī ājil, khutub chīn bū ndā chīs nā, gūshan bār shīyās. Dā, o nī gā kā, ngā mā shīyā kā, tūvā tāng sī. Shūk lī jī wā, nī pā nā sī. Ote chirizna shukli jiwa tongore, shukli jiwa niwa oni go chirizna jingmo dhukhu, ila songwa chirizna yungo songwa gada tong thamli isinna, gada shukli chirizna qadambar jiwi isi, shawa nipayana kangre itizna, ta chi chirizna sada tsara chukhju resi, sada shukhra chirizna chukhyongju resi. Da chirizna ta chin renzang adak gosi, solmgo ongo go jopan tabo resi, ta hachang chirizna li lhamo resi gano, nangtan dhiri. Tani nyan yi gajin shena, zhangzhu tob chin sikunu ndi chirizna bibi zik chanda. Tani yungna chirizna jopin sikunu ke chirizna nyi yi khwiri. Chuma thamchi chirizna rangzhin jopi chanda. Tima tseka chirizna zhangzhu tob chin di zhom shia zi. Kini yung chirizna di zhuk gajan zi thandang tha. Tse sikunu re tizna, rungan bali, rungan dhawu chirizna bali ndi chirizna zhangzhu tob chin gu chirizna hui te lang tanda. Wanchang chirizna, Oni ge chirizna balin da zhoma tang zi meka, zhangzhu tob chen da zhoma, ajil chirizna tiga chenga ajil, khutub chen bu tang dayan ban da zhoma bar shiya tazi, shiya wanda, tingi no chonga, gana di zhuk ka chayang zi ge tazi jirib. Tani samba yinji na si jirib. Jiwu rama nara chirizna, chin renzang yi gis, shiga shiga chirizna kabdai chir song ta, kani ge shiga chuk shiga shiya bi chirizna samba da shiga tin shiwa ra. Tala tsika ani yuka, tingi ya sambi chiwa nasi, ndi ti shiongwa mabra thong si gono kendi. Titir chirizna, chiyin rinzang raasi, jiwu rama nani gisi, chigi chugu shikki yi chugu si, ndigi chirizna, tamchandata kini chirizna, kiilang daitangasi. Kini chirizna, chigi chugu shikki shi pisi, samba gu chiwu tani gaati zijirim. Chib shigan di song zisi. Chib shigan di chir song chirizna, ta nandru dhipi chirizna, gdukhi li gisi jir. Ta chirizna, giwa gili ta harak pangtang, tiyo dukshugu na chirizna gdukba ra. Adikhi gili, taa chirizna samchin chi khusuk chio paa, sikunu, diga linda shiki jirisi. Diga linda iga si, adikhi liga chirizna, shiongwa mawaan di nawa taa thong thong zisi. Chiu niga chirizna, di chirizna, taa chirizna, kenga jiu rama naga chirizna bali isil. Chuchu chirizna waka, chin renzo shikurangwa chirizna, rama nala chirizna, chukshi dhe tanga chirizna, sida sira chukyongju. Chuknayang chirizna amagin tkijiku ga, dinu chonga taa chirizna, samchin ga chirizna khusuk chio paisi, Dāmu gu chirizna gadukhi li gu chirizna shiongwa mawa di nāda chirizna jirīvi tsongzi gu sikunu. Kanyi gu chirizna sāmba gu chivuta jishchikta nri dāi tangi o tā tābi gadukhi li gu chirizna shiongwa mawa di nāda chirizna tsongzi gu si. Dā kanyi sāmba chikita tēn tsongzi sikunu nāda dāri. Dāni sāmbi chivuta zi mādi vi zik janga jianzi gu ka. Nri tē shiongwa mawa tsongzi gu nu kanyi shiongwa sikunu kē chirizna hui rin. Wanchang gane huijin meke, huijin shonglin juu kongre tazna adikwi li jiye shongore. Dani chinna huijin angi si ngumata abeetangzi. Abeetang nugu chonga chirizna uchi ngana nyangzi tukunu. Abiwi yi chirizna zi gijan si gunu. Ji gijan gichi yukasi. Dayi na thomsin chisimba, li chisimba ri. Shuni uchi li chibjiwa thomsin chujiwa si. Ni nangli zuu chirizna, jiu rama naga si, rinzang gu chirizna tabda, rada. Chijin balin da chirizna daag sandu gu kulti. Dala donbi chirizna nansi gu donchin chiz gu vizhi wu gu. Chijin niga chirizna tsa chitir tabi kuru. Da tong wari. Niwa ina chirizna rama naga si. Chijin niga da chirizna waka chil mela. Kini gu chirizna waka hutokhi gu chani ina chukku. Tabda gu chani ina chukku. Tsama chirizna chil mela. Da chik chik chirizna ngi maasina. Da kangaji ji maakhi wik kuru. Sambaya na chirizna rinzangu, rama na chirizna tsangchini chirizna rama na ngu tsabi ikkuru. Jivaya na chirizna ti shinyin chirizna ta, gyo rama na gus, chirin bali sandu gukkuru, namuzika vizhe wukam.
디는 그 동우이나 나야 치진다 나한테는 뭐 그게 스무가 나한테는 동아 동우이나 치진다 지니가 팬츠는 키디 다 비쳤어 그거는 겐디 아니마이나 치진다 디니가 탑디스 어디츠지 넉슬럭 저르당상 남카르 바스 그거는데 선바이나 치진다 디니가 리그 응우치 치진다 체진들을 저리 치진다 거 너무 그 숨 이렇게 나나 동우가래 되드나 신진 지금 만진 데니스 돈도 어려우 좀 돌리진 팬스는 치대 다 빨리 늠이 도브르 내와신 지금 노겐지 디 고든 치드레 세지나 어 드니데 치르드나 조라마나라스 진 렌선이 그 치르드나 아 다시 쭉 찍게 주 치르드나 삼바 찍든 튼송스가 찍든 튼 제송이 어 디시는 가양 치르드나 진 발리탄 렌선이가 아 제프치가 용어됐던 거 영어치르드나 와그 그냥 제슬라 마음트나 쏘꾸느라 디 제송한테 치르드나 어 그냥 영 얼그 치르드나 탑고 그치 탑구나 치르드나 띠근 안츠치 타브레드나 아 흐뚜뚱 다이샹스 아 흔드 치르드나 뉴히스 신지스 고가 신세고노게 흐그냐네 아 흐 탐치 그 지우라 다우치 신지 제자스 고노 데리 신지 제자에나 치르드나 지금 아메까 다크우키 치르드나 진드니가 지금 아탕 다엠비 신지 제자 타브레스 다 치르드나 흐뚜부 흔드 데니 그즘치 흔드 치니 아 지휘 치르드나 냠당 다니 아 너무 치르드나 소치크니레스 어 소치크드니가 아즈제 끙레드즈나 지인 렌장당 발리니가레스 데니가 치르드나 다크 타피 치르드나 응츠드지 다브레드나 돈루스고노 도아인도 안 치르드나 루라 아 돈루 치르드나 드그드트 드그드트 다브레스 드그드트 다브그 치르드나 그치 로운 파르치 치르드나 가다다한테 치르드나 좀브르셰피에 가데 다 하루라 치르드나 하루 보라치는 담트 칠리 아 이렇게 하나 송 거송이 치르드나 치다 치르드나 그사이던가 뜨비진데 세지르 아 돈주 뜨지나 어디까 치르드나 바로 비 어려운데 치르드나 무슨 분도 비 치나 하루 보라치는 담듬 뜨 치네 치르드나 그서 브르셰 바 뜨비진데 세지 팬슨 치데스 드니가 영 치르드나 어 돈주 치르드나 어려운 좀 봐진 뜨 팬슨 치르드나 칠리 됐던다 치르드나 탑고 그치 타고는 디그 치르드나 다 사지 전부 니 도와다 치르드나 다 그거나 르그라니 치르드나 아 그거나 어떤 치르드나 르그데미니 치르스모다 치르드나 즘마스고노 사지라 사지 그 치르드나 아니 응원들라스 아 사지 그 치첸들라스 사지 그 아닌 그 틀린들라다 치르드나 내와신 아다 치르드나 그 사지 소리 치르드나 탕체 그리기 좋고 그노 나든들 다 너니가 치르드나 다 흑식식이가 치르드나 담도 칠리됐다 담보이니 칠리 치르드나 다 와 그 그니가 그냥 내 자식들 뜻다 치르나 치치클 아까 치르나 아 구그 구구노 찌그 치르나 치르든 뜻 가고 아 근데 블그도 메노 치르나 와그 크루드 가기다 치르나 사지 쳔부고 치르나 턴데라 치르나 와그 그게 턴 체크리다 내가 치르나 응은아 메비신 내가 하신다 그거 난던데야 드니 내가 그제 쉬었지 내가 그제나 치르나 그만 아마 선부 치르나 회진근 안에 치르나 치회리 아 돈주고 치르드나 아도우 좀 바당스 어 지 치르드나 렌장당 발리니가 치르드나 흑치치가 치르나 좀브르도 비 치르드나 아 드니가 치르나 휘 휘젠다 휘니야라 디던 타츠 드니가 총치 강레드나 어 팬슨 치티 타브스고노 게 치르드나 드니가 총치리 돈주고 아도우 좀 디 타츠 영 치르나 팬슨 치티 타바리 어 신지기 치르드나 니그마 젠드니가 영 치르드나 다급급 감데 팬슨 치티 타바 네 그니가 총체리 비진 세고노 게치르나 총아세 시가라리 데나 치르즈나 회진근안이 동고치 회세고노더라 즈미토르 네와신지오까 즈미토르 네와신 세고노 게치르즈나 땅인증게 젠게 치르즈나 와그 아 진디게 세지르 그게 아 땅인증게 젠 그 찬일 용스 총아즈 말자 언제 치르즈나 땅인증게 젠게 치르즈나 차양능 안디게 세고노 에들 드니 아니와라 아니와이나 드츠지 능슬 흑저우르 당샹 남카르 바스 그네드 능슬 창위 츠그드그네스 가드지 고크브 토브르지르스 간슬은 제만 다르든 마스 다 케네 치르즈나 스촌 화르마노니 치르즈나 응츠비오위 프나 칠즈요가 겐그 앙을스 그노 케 치르즈나 노트르 아 이그너르테 케네 치르즈나 드츠브스 그네 라다드 다샴 쩌들라제드테 케 랑아트가샴 쩌응을라제 응을 마레 아드츠비오위 프그나첼스 타비 조엔은 잠능 미스 츠키 드츠인시 샘 지고노 겐지

0: 체즈레드즈나 어뜨니 체즈나와 그 타비 치치글라 치르즈나 팬슨드 치르즈나 탐샹 치티 치르즈나 장고가 정부는 니가 치르즈나 이든 말라잉 치르즈나 안그르메 비 치르즈나 냐와 들더니 도모즈레스 등이가 치르즈나 케니 공화라 치르즈나 르드메 누구 티가 치르즈나 거든 츠고 디가 되지레 아든 츠고 디가 체즈게 있던 거 되즈나 크니가 타고 누구지 코라 코리기드나스 니위 코리기드나 지요 누구지 아무샹아 정위 치르즈나 랑초젠거 아 늑책 치르즈나 창와이나 저거 영나 치르즈나 늑책 쭉뜨고 혹시고 치르즈나 뜨고이 기다노 그 늑거 치르즈나 저 흥고라드진 영어 치르즈나 거듭지 고급 더 봐. 거듭지 고급 더 버지진 다 치르즈나 거두고 건거지 저거. 아무엔 치르즈나 그주 다음 주 아무샹아 정위 치르즈나 랑초게 되니 젠지. 어 그분들한테 치르즈나 지에니 치르즈나 팬슨 아 담담트 치르즈나 치정 탑이 치르즈나 끙럭거 치르즈나 아 흡비 거두디가 다치르드나 크친고라 정형 다음치 건고라 다치르드나 아 두와비 다치르나 다그 간도 겨우게 당하죠 거스군 아 뜨는다 치르 드니 치르드나 아무샹 당위 겐세다 겐세는 남카리 어 누구 아무샹 치르드나 감도 흔드 당위스 아 겐슬 남카그 아영데용 치르드나 치타브르드나 제마타브르 제마타 타브르다 치르드나 어 크르게 치르드나 마라 디데다 아 아니 그 말아 치르드나 치치르 델데다 지히튼 메일아 치기다리 다서 어 마기나다 치르드나 지 수그치 게니가다 치르드나 와 크치치가 담부일레 칠이 타고 그지 데나 치르드나 니그 가잉우기 치르드나 니크한데 아 그니기 담트게 죽고노고 치르드나 가잉우기 치르드나 와 그 니크아 디기다 치르드나 일 그랍트 치르나 흑치크성 그지 아 게니가 게무즈가 와 그 체네 다 게니가 치치치 소지라즈 게무우 치르즈나 호우니기다 게나 치르즈나 아 팬슨가 흑소트크리고 그지 뜻다비 게무우긴 니카디다 치르즈나 아 과잉제마 남카긴 제마티기 치르즈나 일영 치르즈나 흑시그 찌그지기다즈 찌그지기다나다 샘찌그송즈가 일 찌그송노고 쩨앙게 치르즈나 어 남카그 리운데 남키 제마그 치르즈나 리운데 영 치르즈나 딱시긴 다라라이고 그지 아 찌그 치르즈나 다라라이고 그지 나라 이 체르소 띠그 체즈기 던즈드나 어때 니거 스캉럭 그 체르드나 흐즘누 거르두 띠그 츠마 그 체르드나 요아 아 그드치 츠마 그 체르드나 요아 트후 그 체르드나 흐그드나 세지레 다 칼과 체르드나 첼샹스고노 첼스고노 게 체르드나 아 베와 이빠 까빠 그다 너라 어때 송아 자이데 던다 체르드나 워크미 체르드나 다오 그 아 남카즈로 체르드나 와 흐빠 그 워크미 체르드나 글라차메 훈톨송스 그세고노 데리 드네 치르드나 하브 조엔네드 요카 돈컴 땅 아즈긴컴 거스 지레 아 오초 캄스모가 돈컴 마즈긴컴 마즈그메지 캄 지고노 캄스모가 능 거 치르드나 돈컴 땅 아즈긴컴 거스 지레 어 캄튼 아니비 치르드나 하이스 브 조엔네 땅 아 조엔네 마 탐치 거스 아 무긴 잠농 쳔부 치르드나 다 니에그 츠그 송즈 아 니게 스스로만 해체 뛰라 걔나 치르드나 뜻바그 죽는다 치르드나 남칸데 치르드나 야라 랑롱도 치고 그지 다와 근 잠롱도 니게 치선다 치즈기지 뜻이 뜻 삼주라다 그치라 치르드나 가딩게 그 치르드나 냥에 니게다 치르나 거동 먹고 싶 아동은 메세 신체다 우주 치르드나 아단 잠랑 뜻이 치르드나 다 먹게 못 아사라 치르드나 리와게 이정 사다 치르드나 요지 말에 뜻이 다시 냥에 고게즈노 난던데라 드니 냥에 가디엔 세우지 너네 공화 동물아 치르드나 니와니가 연대 나온 줄 비젠지 선박이 너네 치르드나 겐슬 제마 아트지오가 어 겐슬 게 치르드나 제마 게 즉스 거였다지 말게 치르드나 뒤에 아디 단지 대나 아디 비즈 겐지 젠지 너네 치르드나 겐슬 제마 나르딘 마 아드스 요이 프나 첼지고가 게 치르드나 게니가 측근 게니가 돈비스 아 할리 치르드나 제와라 자리 연대 게 젠지 아드스 요와 아트지 형 게니 치르드나 아드찌 츠마그 요아드지 아드 츠게 치르드나 요이즈 그스 거다드가 디와그 트라얀 치르드나 디단즈 데나 치르드나 아디즈 그젠지 젠드지 나와라 트콴디가 치르드나 센드네라 트코 젠지 타브 조에는 잠능 미스 츠키 데 츠인시 셈즈고노케 셈즈고노케 라프트 세시케다리 데나 치르드나 센드네라 트코 젠지
1: 자치된 비년 큰 족보남바 다양 디초가 흥게 대릉게 렌친데 동침드니 주 레친디 좀직바 반디 초등 좀증간 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바 시글루 제초 스타클바 아응적 체릉 등 소는 마른치는 니긴 다디모

다 보고 오고 쓰러져 내게 안녕마 하란저보 아살다 보고 오고 손자 보고 오고 사가처르 아살다 보고 오고 아론다스톨라코 되게 알마리 코럭스므르 아살다 보고 오고 바라코 되게 어게스므르 바즈르 아살다 보고 오고 말코 되게 암도 어그마트거르 아살다 보고 오고 산덕스므르 차코 이즈르니 아살다 보고 오고 디거스톤 디거타네 아챠만저보 아살다 보고 오고 또카스나마 호브르인 아살다 보고 오고 아론디 토크나마 아즈마크인 아살다 보고 오고 다바크마반디 크이크인 아살다 보고 오고 아론디 요크나치르 트베즈나 아살다 보고 오고 치컨드가감크 치거기요 아살다 보고 오고 숨트비게 아다니나다마시요 아살다 보고 오고 알아윈도그샤르나마크르니 아살다 보고 오고 알랑르고춤도고크거르나흐스므르케 아살다 보고 오고 니난고고게츠토가르안주고 아살다 보고 오고 알아위세도고즈치르고르 아살다 보고 오고 니나크드야누티게얀주고 아살다 보고 오고 야나고고즈트마고르 아살다 보고 오고 나지가마가트나친다함은주고 아살다 보고 오고 디른친다치브데나스인 아살다 보고 오고 챵카지게소브즈가즈가 아살다 보고 오고 디즈게제치나마코나즈가 아살다 보고 오고 르카카가마조키드나일 아살다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티에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흐 단슴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젠구샤슴지 촌친더라
3: 촌친더라
2: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슴진니 디촌의 녀르스마바 사른게르 냠주고 자르통샤제인
5: 소문 워스클가 봉친
6: 소문 워스클가 봉친
5: 사랑기르 냠주
2: 디촌의 녀르스므니 디촌의 녀르스므등 가르마 냠니워라 디친의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고 년친킨 워스클가 봉친치 년서위 렌츠나 권다 등차르승 켈치 년버 과전치
6: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얻는인
7: 나모게 튠지 페게게 람네 년준슈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페게 친람기

0: 在轨道的钢业区哇，甚至区哇，如果区不接近那段，他就要不切就入藤井区的辽宁特别重点区。满足特别忙完了，偏不准确些。龙安镇中央办一定，从文区中干西边的北推孔边，美丽团结满足偏的说了些的，明在做不热的人不说吧的，确中央天气做那起的规矩些的，这些特别特别过呢。中干西边去拖沙对吧的，怎么人别插足团内定些的。 계급기 누규 장매 틀레토사 계제 중감 요구로 미사 장도 긴댄기 신주 툰제 지동체 유제 종료로 준대 개용기 장도 지로 툰주로 공백이 배경크 큰 용내 준주지 총원 신진기 군진 노동 전기 안주 지적 소지 시진평기 악주 스무 로라 땜부로 네바다 땡게니기 탁주 릉신기 툰닝라 고와 띵습 림바 송종니 타지도 토바치바
1: 양탑에서 용체제다와 땜부로 죽었다 락린 따르바체 체대 차교자네기 처시태 공바리르신 제도 댐베 퉁을 수교로바 체교인 초배사대 중감 송경다 배두 공배라 구디동회태 공배티베 치와 용화체대 중근나베 티럽젠기 송은기리보 뉴쇼유규 종교인시송유 종교롱의 낭 송은기 중감 송경체교태 계급기 퉁진식도 지유 롱아젠중업의 퉁조도
0: 종교를 뉴공기 추제 직조를 치제 동화 동조를 찍다 치왕을 개토바 체규다 제수기 시균피 치주심바 체규 방미 제수 디내수 장로 코르 갸자갸심바 체규 차주 틀레 제다 시비 퉁보르티 고르 동조를 동연 개규로 구디 동교 리아다 표기록 제체르마소 동조를 갸이 틀레 규조응아 소비 체규 부재토베군의 증숨 충규 계급진인야부준바다 돌라리보다 송은 계급진인 강교 죽바 청송내자라 따라 띵습 치바다 제배 송은기 중감기 지리태 알레 지신야부 치바다 중감기 진다 알레 응세 퇴도 동화 균두가 망조 된다 응여부 죽바다 로덴 규르밍아 중감응라 죽바다 방미 공비기 능부로 교태 중근나베 팅럽젠기 송은기 리우사르바 베베 종교인바시
2: 第个裂孔呢，被问的出，在你是初年，这些级别行政区的上海，这些级别行政区的区，拆迁宿舍从都从天，军队七三三年起，现在级别小区扩张小区的各级动区过去，拉达了三千起，只有那区我住七八十，我住七八十行呢，他这里天都没被军队民部了，来数错对七三三年数，现在级别小区龙数九九月八日七八天。
3: 계급기 펑짐내 구디 차창부 체휴패 시제 지배 섭수 당용 젠기 추제토로 주요 행신 민망기 지도 댐배 초외 구호공주인바시 삼사르낭 퇴유 징부낭 총결탄 총대토 초도 최신 교육장 팀도 뿌매배 랑계기 망초 통주르니탄 치왕알레 개월 미디 콘소 단념토 내부 지겐기 부족의 롭소탄 뇌칸 갱송 지소 갱주 면주 갱주 레슈 마태 갱송 릉신기 섭수소 초주 태기 시제 외소 조규 체덕 등 휴바시 계급 비주로 올랭기 조리 슈파 정바이히 누르시기태 시제 지배 섭수 케공기 지교로 동주 시주 퇴구 체장소 동화탄 멤버로 레슈 초도 치세 사제 노르튼 도쇼레 갸주르 체슈 체로 동주시 제구태
2: 军队面部的长部团，小区层梯七个小时送，级别小区只管来送东西去买糖。面部的来修车队七三三节，盲村南昌来家，比如小区七路东就行。面部的来修车队七三三节糖，面部的进步的电价银盘，面部的七九十周天忙不约不接近，是贵了没得，看说说了，拉达了两只短靴裙，冲进了没得，是去拉达了七八糖，吹起不好大家就行不来。级别级别级别就买这一节送一百十。
3: 六十八门西六十四根国华优生气，帕玛坦念土内部气根及辅助给六十三天，西北根送七十吨月经我准拿去。优生气，面部的雷秀车队车友，这就七回三七，六百公里雷秀东角的昨天套组织车友谈，六内桂南的这谈，六内梅丹瓦谈，他们原本用这车友的兄弟叫。
2: 롭삼기 퉁공샤주용화체류 니코로 서구와라 념주 념주체주로 꿈마동주 슝니를 롭체 롭내기 코주 쇼치를 동주제이기 토안해 파마다 냠투 내부치겐기 부족기 롭쇼 꿀고 공컨둡샤주 인시송유바시 디민턴동 두칸탄 총기르탄 총셉조준부 산에카키 지배 포동캉배 주왕차긴 리소동주로 줍지젠해 차긴탄 퉁배 팀도 뿌메배 균두민벌기 김장 두도도 레고로 캉바고배 펑짐난 주균바시
3: 杰克民族建筑局连锁版。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engliye Gungkhamsa, Xiamla Zemlingi Tirin Khasan Shibili Zeng Shuguyin, Teng Dili Zengi Nang Tunzouni.
5: Xi Jinping Ki, Serbiye Zungtung Tan Chunmen Nawai Gorta.
4: Xi Jinping Ki, Pakistan Ki Zungli Tan Jianzum Nawai Goro.
5: Gesi Jikipkan Ki Zungli Li Chang Ki, Serbiye Zungtung Tan Jianzum Nawai Ta, Pakistan Ki Zungli Tan Chunmen Nawai Goro.
4: Xi Jinping Ki, Gesi Junglu Gorlinwa Shibi, Bedib Khan Ngabi, Faransi Tan Ursu, Arab Sogi Yigi Barshi Tan Tishin, Gyeyi-gi, Sur-ji-bar-si, Bi-jun-jin-bi-chi-bi-guro.
5: Kola-si-bi-mi-gyan-to-ne, Zhong-kui-bian-jo-pi-ge-gi, Li-gi-chin-bur-da-gui-si-bi-guro.
4: Zhi-lung-gye-wi-gyun-tu-ji-ba-di, F-ji-gi-xun-nu, Yuan-lung-pi-gi-puk-dun-gyun-zi-chi-bi-guro-so-yin.
5: Xiam-le-ting-di-li-cheng-gi-nang-tun-si-b-chan-nam-sin-so.
4: ཁྱི དང ཕྱི ཉི ཞུང ང ཉིན གི ཕྱི དྲོ རྒྱལ ཁབ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개전된비 춤제 톰니 기급니비 미마라 디지준율라 기급단 기급와르긴 제외 미비야 되유 중국 다세르 위야 미리 니게 거두 냥진 외동 되니와타 니가라 로덴 규르미타 방아르 슝미기 닝돕타 시규된바 니게 로덴 규르밍아 장젠 장다 튀니르타 미리기 라지 송교친라 니게 시드피에게 균교타 지루 창디 띵송 제규로 삼시 띵습견 두기유 초니빈 종원의 흉류갑타 편주이치 띵도동화 냠레 띵습도동화 편주의 갑교를 치부지에게 통해 락당 봉지기 레완 냠뇨타 튜무 타르기기 외동 초의 람진시 뒤뒤 중국 다세르위 교요 특지로 딘저와 토제 사브시도 립기로 군디 동구시 대나유 시진핑기 중국 다세르위 와르기 사신 댄빈자 튜니 정루 사르드 체비시 인신 테르루 유기 딘지탄 외유기 멍시 점무 댄유 초니비 모튜 로덴 규르밍아 편주의 갑교를 치구 세르위아 초니 랑 기급기 니주단 참비 피기기 릉뷰토 규브라 중국 초니 갑교를 치구타 세르위의 초타 기세 경로기 냠뇨 비리 체규로 흉류견되기 중국의 롱아생기 차르구의 조용업이나 뷰세토의 비계 믹체 현용의 규지 체유비 초니비 비계의 특준 지투 체규로 흉류견되 규지 남지 냠준기 튠지 차주 체시 튠규 야부치바타 짐주타 뉴규 멍신 지구소 협공기 냠례로 균두 군대 동군 천재 사르지타 튠례 푸규르기 럽균 사빈 둔투 초니비 미탑 징뉴타 청진 변조로 장도 뉴규 원튼 수준소 사다르 협공기 냠례 규지 치슈 철당외 퍼시 사브드유 내니 중국타 세르위 미마와라 저듄 저와주네 로튠주 코르웨 댐지 최고 접탄 심바라 렌지 상부충유 초니비 무튜 슈누타 미슈리네 비리르 슝뉴 갸바타 튜제용 괴미괴바타 장뮤뇨총 태동 커주소기 릉수 중시 폐주 야부치니 징네타 롭소 류제 유고로 산에소기 냠리 초용네 갸지르 당디 중국타 세르위 미망기 수균자시 균진타 타르비동괴 민가르기지 튜법런 규와 망신 성신치회 중국타 세르위의 기급니비 기지 차둔추 튠지르탄 슝디 체규로 무튜 슝뉴 갸바타 총마진루 오만 라린다르니 잔냠탄 쿠림디빈 점린 니마진타 군편 콩양기 변조로 콜리시부진도 규와르 군디동괴바타 미지기 레완지둔 초본주 규로 군디동치 배전 회매치 구유신내도나유 고지치 중국 롱아진기 차르구 주영업을 리버를 수입하던지 라우더를 친구 추부라 제시들리시 유인 조지 시진핑기 인구 지우어 중국의 피계기 총재 티웨치와 톱기로 이치유 세르위아 탄 중국의 와라 경용 특주로 딘저와 주춘 기급니비인 지와라 피계 응원세 퇴부총화타 퇴부공카기 냠리 균치에메바를 딩스업진유 세르위아 탄 중국의 미망와라 자시 섬의 딘유 Serwiye Mimangi, Zhonggu Serwiye Rangzhen Rangda Songkyong Tan, Piegege Lengbu Rangdian Cuiship Chibara, Gyabgyur Chiba Namya Jimisi. Zhonggu Kele Serwiye Gyegum Zubjuna Shubutanji, Likki Kejin Piwara Tuchisi Shuyuhin. Serwiye Chone, Zhonggu Tan Jawa Piege Dongyur Cetue Tongjian Chigyuba Tan, Yugui Buzan Mebukunne, Zhonggu Dewe Kebenla Gyabgyur Tajidu Chigyuhin. 中国桥的念头比在特别聚集南京念中给念的定色的动画坛南站开建组织了官的动画美军的那边的色的动画界前年给个你不用指望了我们进行给冲着特别的官的动画日故几个月中国你给个钱不行不用呢他的怕什么图给个穷者人站念案子就他给些接听了这种学个月别怎么了没不等于
5: 塞尔维亚乔尼主席习近平给对面比国立西部全国开建了夹角七八团中国乔丹母体乔曼若来了兄弟姐妹年以及习近平长下长丁松江前队游击松巴西当我被请你凶案人气起初给个比主席习近平气毕竟迷茫错行起没了 中国人为习参政人员的批评帕克斯丁气总理下不次团结成了一个不是 习近平给中国谈帕克斯坦派亲自组内罗顿局队员的送村给个尼布片村三系谈片村一起片村甲表的解签内苏军给杂作颠不习队员却尼布特具体片村一起谈我们中央来给让随给个批给了官的论点提议给解突破了更多其他的穷说中国桥给通的派松托中国谈帕克斯坦给这瓦批给东局体 他国的亲自去问了三路东三角新月。明日为况，俺让了天津六千多月别帕克斯坦去罗面天一角穷。六处村中国谈帕克斯坦俺们来给组织不谈，别的给开别话，咱做给松哥把解签给东北江都。给个你别咱做签下了，军政部又不通个，俺让改错了黑江穷。 给个你比，退入三百二位特色级中国谈帕克斯坦去两万集团初步转交所谈内。给个你比，退南关去，俺们来了，从这体外忙我投给他。给个你比，迷茫了，偏得体外也不准的，社会去写的电力了，关的东西来给别个他。 他国去两万集团初步转去，别转去，你不准备去关系送月。 习近平去帕克斯坦去给张泽堂当王，俺从三家车站接了。

0: 원양 아주 초기 랑초르 균체미발 균도 조와티 최명기 피심러 강의 수유유지타 바지 아이기 민아르 초카키 조네니 나신 삼시 체드 낭튼러 군디 동교 티제지타 콘키 리브누인키 네튼티 낭튼키 차세식도 교르스이지 송유브시 세글링게 콘셀리 체인준 슈케 미마교슬라탄 조가이킨 리젠키 군난켄 뜻라시 대탄니 키랑기 수조딩규
1: 巴西港给这你昂大的些比呢就这吞于他西皮的给切真塞不通突别落地不能求节目队长吧擦糖啊金融产品比呢地糖你也偏到越是地糖你给人给些不多的月写了这边几里啊恐怕加别的比呢此人我就用途不是列个主队长吧刚过的选比呢吕俊永为马赛很多呀浪过人嘎比你就来越途不得地糖你
2: 키랑기치아나유
0: 키니 이와치는 퉁궁양갸르 폐쇄동토